0: trained, they were bosses now. Mm-hmm. And they'd heard I was there, and they'd come and see me. Now I'm like you, he says, I'm a boss now. Made me feel good, though. Mm-hmm. Yeah.
1: Not only that, but while living in Korea in the 1970s, he also met someone who would become very important in his life.
2: Canada, Ontario, 주에 거주하고 있는 William John Chrysler wife, 경자 Chrysler입니다.
1: Bill and 경자 first met while working for the same company in Korea.
2: 항상 물어봐요. 여기 이 근처에 구경할 데가 어딨냐?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길도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창덕궁. 빌이 그러는 거야. 나는 창덕궁하고 경복궁을 하도 많이 가봐서 거기 말고 또 다른 데 가볼 데는 없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료한테 여기 어디 딴 데 창덕궁 말고 그 경복궁 말고 어디 이 사람들 갈 데 어디 없나 그랬더니 동료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조금 나가서 옆길로 쭉 빠지면 그 태평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없는데 그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면은 그게 금곡인데 거기 금곡으로 가라 그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순례되지 않으면은 나를 그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니까 아무래도 안 집도 그쪽으로 가는 그래서 내가 그거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러겠다면서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근데
1: That brief journey together turned into an unexpected connection.
2: 버스가 왔는데 내가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그랬어. 들어가서 Don't get up until the last station. 계속 그랬어. 왜냐면 그때는 이제 셀폰도 없고 진짜 이런 외국 사람이 그 허허벌 판에서 잊어버리면 그게 어떡하겠어. 지금 큰일이지. 진짜 그건. 그래서 내가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가라.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해. 바보같이. 왜냐면 사람들이 막 그 몰리는데 자기도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어. 그 키 큰 사람 혼자서. 근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들어가. 그냥 밀치고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Why can't you come with me? 그런 걸 그래. Why can't you come with me? I'll buy you dinner. 막 그런 거였어요. 내가. 디너? 그래가지고 그럼 뭐 가서 갔다가 오면 밥만 밥 사주면 밥 먹고 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게 비기닝이었죠.
1: What started from that moment eventually led to their relationship and marriage. After getting married, they moved to Canada and built their life together there. But 경자 says she only found out after their marriage that her husband had served in the Korean War.
2: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때 금곡에 갔을 때 그 들어가면은 거기 능이 있고 또 그 사당이 있고 그 앞에 그 동물 모양의 그 돌로 깎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나 여기 옛날에 왔었어. 근데 이게 이거 두 개는 부러졌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리고 이제 다른 대화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 와서 나보고 보여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뭘 하나 갖고 올라와 앨범을. 근데 아주 오래된 그 빛바랜 흑백 사진을 이렇게 꺼내더니 딱 보여줬는데 그게 금곡인 거예요. 금곡. 우리가 갔던데 진짜 그 돌 두 개가 이렇게 부러져 있더라고요. 어머머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그러면 왜 그때 얘기를 안 해줬어. 그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이모셔널하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1: Bill's first visit to 금곡 was not the one he made with 경자. He had already been there during the Korean War.
2: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뭐지? 봄물 터지듯이 하루도 안 빼고 한국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 그 전쟁 얘기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다못해 식사를 할 때도 그 우리 아들이 냉기면은 전쟁 당시에 그 얼마나 배고픈 애들이 그 애들이 눈에 선하 되나 하여튼 뭐든지 거기에 연관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But the memories of the war did not easily let go of him, even after many years had passed.
3: Growing up, he actually didn't share much about that. And I realized more when there was a movie that came out. You know the movie Saving Private Ryan? You know that movie? So that I remember when that movie came out and people talked about how realistic it was. And you know, I ended up getting a copy at some point, and I was like, Dad, we have to watch this. This is going to be a good movie. Because he loved to watch MASH, but that's kind of like a fun sitcom. When I put the movie on, they had that opening scene where everybody was trying to get to the beach, and it was pretty bad. And he actually had like a panic attack. And that shocked me. It really shocked me. So after that, I also didn't really talk too much or ask him too much about that.
1: The memories he shared vividly reflected the horrors of war.
0: We moved into one spot, and an older fella came there, and on my half track, I had a big saw, axe, and that, in case we got to cut stuff down. He pointed at my axe. He wanted it for some reason. So I let him have it, and then I followed him. Now, his wife's leg was all damaged and maggots all over me. Chopped the leg off. And he tried to clean it as best he could, eh? That part sticks in my mind.
1: Bill experienced the horrors of war firsthand in Korea and later contributed to the country's industrial development by taking part in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But above all, it was here that he met his future wife, with whom he would later build a family. In a way, his life goes beyond a personal story, reflecting the shared history of Korea and Canada. In November 2024, he passed away, leaving behind a life that spanned two countries. And his final journey led him back to Korea. Here, at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Busan, he now rests in peace.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이제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배보자기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는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자도 넣고 냉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갑자기 나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나간다.
1: 여로박달요. 쫙 명이촌.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찻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여기는 차도 못저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그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 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그리고 이제 쑥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무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냐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교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기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칩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축으로 나눠져요. 암칩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칙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렵 펼때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치계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래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지.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래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군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 했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환기가 길게 땅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 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환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넣을 거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 밥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지.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 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이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한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한기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국물이,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지요.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돕살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돕살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요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 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 비린내는 닭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피 덩어리 이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이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뭐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요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네. 그래야지 다 익었지.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하고 나서.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네,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이게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내가 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 있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太贵又不勇敢，黄生穿一本本记录，勇敢问자어찌가신단말이오？지화자좋네，둥방둥방조시오，활시오철시오，지화자좋네，얼시구나철시구。
1: 창극을통해서도심청이를만나지만김유리씨통해서도창극을만나고있구나그게제대로된판소리라는결론을내릴수있었습니다그래서이무대가참값지고귀한무대가아닐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자김유리씨와더불어서저는저렇게북을맛있게치는분도정말오래간만에또보는것같아요그화주성나오는장면에서북을가지고그뭐라그러죠목탁을치시더라고요막그게느껴지지않으셨어요예그래서정말다양한변화무쌍한오케스트라가함께연주하고있는그런느낌이듭니다자우리김유리씨이준영씨를다시큰박수로모셔보겠습니다
2: 우리관객분들께서오늘이판소리가소리판이잘흘러갈수있게정말저를너무많이지지해주시는것같아서진심으로감사한마음이고거기에제가보답하기위해서오늘의축제에서제가할일은여러분께좋은소리를들려주는것그임무를가지고왔기때문에끝까지최선을다해서재밌게후회없이즐겁게한번소리를이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시작하기에앞서이아빠다리하고오랫동안앉아있는게얼마나힘든지몰라요우리제가너무사랑하는이준영고수님께도큰박수부탁드립니다이때여심청이는공선에몸을싣고동서남북지향없이만경창파높이떠서영원히돌아가는구나

이제 둥동동 해상의 해금이며 수궁의 진동은 다 도경구의 위양원이 연광이 조일이오 지버린 이와자커니 서기 반공이라 주궁 대궐은 응천상지 삼광이오 곧 예수상은 치오복이라 산우주렴 배구간상 광채도 찬란허구나 출자원을 드릴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의 전일주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돌을 덩그럽게 괴었으니 세상 못 본 바라 삼일을 소연하고 이를 대연하여 극진의 봉공은 다 하루 난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는 뒤 이난 뒹고하니 신봉사 안에 곽씨 부인이 죽어 천상의 광안전 옥진 부인이 된 뒤 심청이가 아우 감동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왔다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로 하강하시겄다 색채단을 기진을 가득 싣고 벽도와 단계화를 삼면에 내려 꼽고 정학 백학은 전배서고

你들어와 심청순을 부여 찾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세상에서 너를 난 확실로다 너의 부친 마흔이 늙었으리라. 나는 죽어 귀인이 되고 광안전 옥

내가 부인이 만류하며 내 딸 청아 우지 마라. 너는 이후에 너희 부친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방안전 맡은 일이 직군이 허다하여 오래지 채 어려워라. 요령 소리가 쟁쟁 나더니 오색 채운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할일 없어.

하루나 옥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청을 환송할제 꽃 한 봉을 좋아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메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 잔수범절 금주보배를 많이 놓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곳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뜩 떴다. 바람이 분들 흔들

금방금 배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지 임당수의 당도허니 심소저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저의 넋을 위로 하는디 호가 두리둥둥

0: 아닙니까?
1: 아, 그렇지.
0: 어?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이겨. 어이겨. 어이겨. 자, 가까이 가서 보니 향기 진동하고 색 체온이 거렸던 날 배 건져 싣고 보니 크기가 술에 같고 향취가 진동 거날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 이 남은 재물 각기 졌을 만큼 나눌지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만 차지하였구나.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송천작께 없어 황후 풍하신 후 나 빌란이었시고 왕비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한문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나 빌란이었시고 세상의 기와 요초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 뜰에 가득히 심어두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 때 화초도

각곳 삼천 제자를 강문으로니 향단춘 풍은행꽃 희화반지 불개문어니 장신궁중 백꽃이오 천태산 들어가니 양변계 작약이오 원정 부지 이별허니 옥차우견의 앵도화

화 홍국 백국 사계화 동원도리 변시춘 목동유지가 행화 왈중단계 무삼경 팔가운데 개수나무 백일홍영산호 외철중 진달아 난 초파 조미자치자 감가유자 성유능 나능 포도마주 하름 대

이때여 도선주는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단 소문을 듣고 임당수에 떴던 꽃을 어전에 진상하니 천자 보시며 세상에 없는 꽃이라. 선인을 입시하여 치하하시고 무릉대수를 봉하였구나. 그 꽃을 후궁 화계상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제 천자 모시고 반기호여 여지벽도 화를 동방사기 따온 지가 3000년이 못다 되니 벽도 하도 아니요 극락 세계 현악꽃이 따라져서 회상도 왔든지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제 이랴는 천자 심신이 황홀하여 화계상을 거니는디 뜻밖의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있더랄 천자 고이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여 예언여 여짜오되 남해 육궁 신여로서 심소절을 모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불의의 전환을 범하여 싸우니 황공무지하오이다. 이놀불견 간고덕고 한선녀 서있거날 황제 반신반의하야 대강 연유를 탐문한 바 세상의 심효제라. 궁녀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조회 끝에 만조 백관에게 간밤 꽃본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 제신이 여짜오되 국무 없으심을 하느님이 아옵시고 배필을 인도하심이니 천여불치면 반수기양이라.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그날로 택일하여 놓으니 5월 5일 갑자시라. 심왕후 입궁 후에 연연이 풍년이요 가가호호 태평이라. 그때여 심황후는 부귀는 무쌍어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아

0: 되는구나.
1: 아, 다 멋이고. 아.
0: 이때여 황제 내궁으로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거나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막비왕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 일월을 못 보니 적포지 안을 한 때라도 풀어주심이 신첩의 평생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 잔치를 여시는디 각도가급으로 행간하되 대소인 민간의 맹인 잔치에 참여하게 허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거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그때요 신봉사는

글쎄 부하동 사람들도 심소저의 효행이 감동되어 방사대 곁에 타로비를 세웠는지 피문에 호여스되 지우노친 평생안 허여 살신 성유행 선고라 연파 말리 행심병 거니 초연년 환불기라 이렇다 비를 허여 세웠노니 오고 가는 행인을 또 쥐안이 슬퍼디 신봉사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반크의 정희성 연구원입니다.
2: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김으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삭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쓰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쓰는 김밥이고 김밥도 옹알쓰.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1: 와우. 오.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이제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아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배보자기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는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죽,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자도 넣고 능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되게 나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다 갑니다.
1: 여로박 달려. 쫙 명이촌.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차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 써. 저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그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 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응? 그리고 이제 쑥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부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냐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구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계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축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 그때 쓴 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나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 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 엮을 때 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 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튀김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래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런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구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 했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붓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향기가 길게 땅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향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늙어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밥이 잘 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쭉 높은 그냥 끓이죠.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이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네, 끓는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환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죠.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돕쌀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좁쌀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요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 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 비린내는 닭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피 덩어리 요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요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이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네. 그래야지 다 익었지. 그냥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 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 대에 명임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우리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게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내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2: 떠오릅니다. 제가 5월 당사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 5월이라는 시기뿐만 아니라 어쩔 때 이렇게 그들 죽어버린 동료들이 탁 그 저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엄청난 국가폭력을 온전히 기억했으면 쓰겠다, 사람들이. 내 판화를 보면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민중들의 삶을 기록하는 민중화가 홍성담입니다.

아마 그때 제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을까요? 갓 대학교 졸업을 했을 때인데 그때 그 함께 활동했던 선배들이 확대 계엄령을 하기 전에 이미 오후 5시부터 검거가 됐습니다. 그날 바로 이제 영시를 위해서 계엄령이 확대되고 제가 길거리에 나갔을 때는 이미 광주 군남로가 거의 피로 물들어 있을 정도로 학생과 시민들의 항쟁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정상적인 민주화 정치 일정에 대한 민주화의 그런 그 일정들을 밝혀라. 그리고 계엄을 철폐하라. 그런 요구가 너무 당연한 요구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의 그 일종의 의무이면서 권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항쟁 마지막 날 5월 27일 그때 저는 이제 문화선전대로 이제 YWCA 회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도청 시민군 본부에서 오늘 밤에 대원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전부 몸을 피하라. 한 새벽 한 3-4시 경에 폭탄 터지는 소리, 총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새벽 2여명이 이렇게 밝아왔는데 그 주택가의 옥상에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다 죽었겠구나. 내가 내 평생을 그림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림이라는 재주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잔인한 국가폭력들을 들추어내는데 내 평생을 바치리라 하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파나 제목을 그날 새벽이 생각이 나서 새벽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항쟁이 끝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광주 항쟁의 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도 그런 많은 요구가 있어서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판화로 파서 이걸 찍으면 뭐 수백 장도 찍을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에 판화 제작을 생각을 했습니다. 5월 판화 중에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판화 그리고 세계 그 인권단체들이 많이 쓰고 특히 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썼던 판화가 대동세상 1이라는 판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횃불행진이고 세 번째가 밥이라는 판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시사철 중에서 봄이라는 판화입니다. 그중에 대동세상 1은 광주항쟁을 가장 집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차량시, 시민군, 그리고 주먹밥 아줌마, 아이들, 그리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 이런 것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캐릭터들만 엮어서 만든 단어가 대동세상 1이고요. 그리고 사시사철 봄은 광주 항쟁을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겠는가.
소위 사계절의 순환 과정과 사라지고 다시 탄생, 재탄생하는 그 과정을 그려내는 게 이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인데요. 그 중에 그 봄이라는 판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88년도에 독일에 가서 약 한 7, 8개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귀었던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평화운동을 한다거나 반핵운동을 한다거나. 제가 89년도에 이제 안기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밖에 있는 후배들이 재판을 찍어서 이제 거기에 보내주고, 그래서 독일에 많은 곳들을 순회 전시들을 했어요. 제 구명위원회에서. 제가 92년도에 출소하고, 그들이 그 판화를, 이제 남은 판화를 되돌려 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좀 곤란해서, 또 혹시 홍성남이 감옥에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보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12.3 계엄 때 계엄령을 내리자마자 시민들이 달라붙어서 계엄 해제를 하고, 그리고 다시 평상심을 찾는 걸 보고 한국의 민주화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구나. 이제 확실하게 한국의 민주화는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판화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을 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독일 류베 35년 만에 돌아온 판화들을 전시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폭력의 그 수구 노릇을 했던 곳이라면 안기부, 그 다음에 대공수사 분실, 그 다음에 보안사,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세 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전시하는 곳은 대공분실입니다. 그 악명 높았던 소위 고문의 성지였습니다. 박종철 열사도 거기서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안기부 남산 지하실에서 물고문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만, 대공분실은 제 많은 아는 그 선배나 선생님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 가면 막 그들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내가 왜 여기서 전시회를 하는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제 평생을 전쟁과 국가폭력과 싸우는 화가, 그걸 부정하는 화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5월 27일 새벽 뭐 주택 그 옥상, 차디찬 옥상의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광주에서, 그리고 그날 새벽 도청에서 죽은 자들, 죽은 동료들과의 제가 약속을 저는 꼭 지켜야겠다. 내 평생을. 이게 내 운명이다.
그리고 그때 산화하신 그들도 있는데 나는 살아남은 자로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을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출정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랬더니 인경음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놓게 한 거야.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업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목어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골목의 입구거든요.
1: 네.
0: 1일 출납고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1: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1: 네.
0: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1: 그러니까 한국 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1: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네. 돈이 많이 넘쳤으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1: 네.
0: 황해도 도지사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어업조합은 우리 어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1: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업사를 비추던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1: 네.
0: 그게 어떤 의미가 당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1: 네.
0: 이것들을 남겨뒀어요.

0: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네. 명동 거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네.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네.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네. 1년을 먹고 살았어요.
1: 그러니까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그런 거네요.
0: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네.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1: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네. 그냥 난장판이었죠.
1: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네. 이제 조금 무렵에 4, 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네.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1: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1: 이 위치 그대로. 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네.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1: 완전히 사라진 거군요.
0: 조기가 북상하지 않으니까.
2: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2: 우물이?
0: 예. 한번 보시면 자,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초기 파시할 때는 네.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선원들이 한 10일 정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기를 잡을 때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식수를 퍼날랐던 안악내들이 네. 집이 없는 피난민들이었어요. 3천 척이나 되는 그 배에 식수를 퍼서 날려고 하면 네.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2: 그렇겠네요.
0: 6개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이 오전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2: 그렇게 우물이 바닥이 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0: 오후에 우리 또 차 오를 때 또 써는 거죠.
2: 그때 쓰고 네. 아.
0: 그리고 간통이라고 해서 네. 조기를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우물보다 수십 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2: 다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2: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하고.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네.
0: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평도 곳곳을 다녔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 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 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0: 예. 황금의 섬이죠.
1: 황금의 섬. 네. 네.
0: 그 노래도 있어요. 초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아.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1: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하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란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0: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네.
1: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비춰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Hwaewon Mutiara Haerani. Hello.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0: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아, 네. 싹. 아.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백기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a working working in the bank, Hong Dan-bi Young Researcher.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2: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3: Beautiful, juicy part.
2: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3: Oh, yes.
2: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4: 술 나오는 거예요.
2: 소주예요?
4: 네.
2: 오!
1: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2: Hello,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5: 그렇죠. 여기 있는 제사
2: 지낼게요. 아, 제사.
5: 귀한 음식으로 예쁘게 문어가 올렸다는
2: 거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곳.
5: 안동에는 이제 음식점이요, 결혼식.
2: 결혼식에도.
5: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죠.
2: 아, 그,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1: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2: 아, 진짜로?
5: 일단 모녀 머리 시식해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2: 오, 머리, 그리고 내장.
5: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2: 살짝, 이렇게. 버터. 버터예요. 응, 진짜 녹아요.
5: 하나 드릴게요.
2: 아, 진짜로? 네.
5: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6: 단단하고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2: 예, 예.
6: 피대피
2: 예예피
6: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2: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예.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6: 이렇게 보듬마당 네. 어울릴만한 중유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2: 소주?
6: 안동 소주.
2: 어, 이거랑 같이
6: 구워서
2: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6: 맹계 마을이라고.
7: 맹계 마을.
6: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운영하실 수 있고.
2: 그것도?
6: 시인도 할 수 있고.
2: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좀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이렇게.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이거 딱이죠?
8: 네.
2: 이거 커요. 퉁퉁해요.
8: 10개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2: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돈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8: 좋죠.
2: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닭다리살.
8: 그러면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1: So now I asked the sa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takalbi.
2: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시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거 전기를 차는 거예요?
1: 네,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Korean dishes.
2: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9: 뿌리면 더 맛있죠.
2: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네.
2: 감사합니다.
1: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2: 시리아입니다. 계세요? 계세요?
8: 무거워서.
2: 네, 무거워요. 진짜? 여기까지?
8: 이렇게 무거워.
2: 감사합니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10: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2: 무슨 소주 안?
10: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2: 밀로?
10: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10: 네, 그래서

0: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1: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0: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1: 소주예요?
0: 네.
1: 오!
0: 한번 맛보실래요?
1: This is unbearable moment.
0: 괜찮아요?
1: 깔끔해요.
0: 네.
1: 깔끔하면서 근데 전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0: 네.
1: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0: 향이 나죠. 밀의 향기.
1: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0: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1: 가봅시다.
0: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1: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이게 40도 술이에요.
1: 40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0: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1: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눈 감고 이거 네. 이렇게 그 가능해요?
0: 네. 좋아, 진짜
1: 소주 소믈리에인 네. 것처럼 이제
0: 응?
1: 오. 와, 다르네요.
0: 네, 다르죠.
1: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0: 네, 두드러워지고.
1: 오,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0: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1: 자.
0: 오케이.
1: 왜요?
0: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1: 메밀 버퀴이에요.
0: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1: 그사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0: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1: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0: 세요. 60도.
1: 근데 뭔가 상큼해요.
0: 네, 맞아요.
1: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0: 아, 네.
1: 너무 좋아요.
0: 근데 뭘 오늘 사오셨어요?
1: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맛있는.
0: 이거 뭐예요?
1: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안동하면 이거 무조건 강고등어죠. 자,
0: 와, 엄청 크고 좋은데.
1: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0: 맞아요.
1: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0: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1: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0: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1: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삶아.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런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0: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1: 예스!
0: 네, 가시죠. 네.
1: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0: 맛있겠어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일단 한 잔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뭐가 간식한 거야?
1: 닭.
0: 아, 좀 벼인 줄 알았어.
1: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1: 와, 매운 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잘 맞아요. 오,
1: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1: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1: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1: 그냥 이렇게 아,
0: 찍어 먹는 거.
1: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0: 오늘은 하나도 없어. 다 잡내를 잡아주는
1: 이거
0: 역할이.
1: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1: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1: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1: 있죠. 네,
0: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 잘 나와요.
1: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1: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2: I'm happy.
1: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어,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1: 네, 저도 한번 쌈
0: 고기, 좀 야채 이렇게 하면
1: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1: 네, 쌈장?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sam means wrapping because sada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1: Wow! Thank you so much!
0: Yeah!
1: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
1: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1: 좋아.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experience of developing infrared space observation instruments, a platellite, has provided a solid foundation for the success of Sphere X.
1: 사실 우주 미션의 하나 정도를 평생에 해서 과학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얻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게 하나 미션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운이 좋게도 어떻게 처음에 아카리라고 하는 일본 적외선 우주환경 미션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미션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근데 하나의 이제 키워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적외선이라는 키워드는 다 겹쳤습니다.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적외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었고요. 더 큰 미션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0: Korea's NASA-recognized technology doesn't stop here. Dr. Jong and the CASI research team developed a cryogenic vacuum chamber that replicates the negative 220 degrees Celsius space environment here on Earth and delivered it to NASA. Thanks to this, Sphere X was able to verify and calibrate its optical and spectroscopic performance inside the vacuum chamber without going to space, significantly reducing development time and cost.
1: 외국에서 맡길 경우에 저희가 많은 기술들을 확보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이거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내 업체를 계속 찾아다닐 거예요. 업체가 이제 아주 큰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요. 미국은 하드웨어 개발 자체가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스탑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저희는 제일 먼저 납품을 해야 되는 하드웨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0: After many twists and turns, the vacuum chamber was safely transported to the US. But weather conditions and equipment issues caused the launch to be delayed 8 times. Finally, on the 9th attempt, Sphere X soared boldly into space.
1: 저희가 거의 10년 동안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이제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자료 처리 그다음에 모든 미션들을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결국 그 기간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최종적인 결실을 이제 보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2: 이제 이렇게 우주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띄웠는데 첫 번째 관측되는 이미지가 사실 완벽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스피엑스는 그게 정말 완벽했어요. 다들 이게 정말 첫 번째 이미지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그다음에 저희가 기대했던 성능이 그냥 나왔던 거죠.
0: Sphere X has launched into space. But the real scientific research is just beginning. The meeting room is already buzzing early in the morning. The astronomy research team at CASI is now focused on organizing and analyzing the massive stream of observational data coming in from Sphere X.
3: 관측한 이미지와 이미지 정보에서 얻어진 천체들 물리적 특성을 분석해서 저희가 각각 천체들의 어떤 거리 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량을 바탕으로 우주 전체 3D 지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의 하나의 과학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0: The observational data is being shared globally so that anyone can easily access it. This mysterious landscape, woven from thousands of stars, is a vivid image of the universe captured by Sphere X.
4: 특히 가까운 은하 중에 대마젤란 은하나 뭐 소마젤란 은하 굉장히 깊게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아직 공개는 되진 않았는데 안드로메다 은하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가 관측을 했거든요.
0: The research team doesn't stop at simply releasing observation data. They remove errors and organize the data so that more scientists can immediately use it in their research.
2: SPX 이미지에서 6개 중에 하나 부분은 이렇게 넓은 띠가 생기는데 그 띠 때문에 뒤에 있는 은하나 별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맡아서 이제 저걸 빼고 없애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천문학자들이 이 데이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마냥 천천히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0: The success of Sphere X wasn't achiev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alone. It was made possible by the quiet dedication of scientists seeking the origin of the universe. And now, the traces of their relentless pursuit have engraved the name Republic of Korea into the forefront of space exploration.
1: 저희가

미술관이나 사실 박물관 같은 데서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노트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적어보고 이런 경험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를 뭔가 이렇게 쭉 관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사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과학관 갔을 때 작은 노트 하나 들고 그림으로 메모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른 한 명 표현하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아는 분이 계셔서 여기 좀 설명해 달라고 하려고 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미영입니다. 저 여기 1층에 있어요. 네,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연사박물관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0: 네, 저도 또 뵈서 반갑습니다.
1: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할게요.
0: 네, 네.
1: 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고 현재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같은 걸 보여주는데요. 우선 저희 박물관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티라노사우루스
0: 아는 경우가
1: 많은데요. 머리 폭이요 티라노보다 조금 그래서 좀 얄쌍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0: 두 개.
1: 근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세 개.
0: 세 개구나.
1: 티라노는 이게 손가락도 있지만 앞팔도 되게 짧아서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1: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조금 깁니다. 해보시면 여기 이빨이 있는데
0: 네.
1: 재미난 점은 이빨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있어요.
0: 오, 그러네.
1: 예.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0: 그냥 삼켜야죠.
1: 그렇죠.
0: 네.
1: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다 보니까 그 흠들이 남게 있긴 해요. 제가 대양어지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는데 걔네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혈판에 긁혀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네. 전시물도 봐도 좋지만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플을 따신 다음에요.
0: 네.
1: 이걸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재미난 영상들이 나와요.
0: 그래서 오! 오! 어, 재밌다, 이거.
1: 예. 3층에는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이루어졌는지 2층에는 그쪽에 사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요. 1층에는 그중에서 저희 사람과 관계 있는 걸 뽑아서 전시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즐거운 관람 되실 거고요. 저는 직장이에요.
0: 아, 네.
1: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0: 같습니다.
1: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석회암 동굴. 와, 씨, 석회암 동굴 엄청 많아. 용암 동굴은 제주밖에 없어요? 해식 동굴도 다 이렇게 바닷가에 몇 개만 있네요. 신기하다. 동굴을 지나서 광물 코너네요. 광물은 물감의 역사랑 되게 많은 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파란색 이런 거를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갈아서 썼거든요. 여기 얘네들 몰려있다. 청금석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얘가 너무 비싼데도 이걸 물감으로 다들 썼던 거예요. 단청에도 쓰이는 이 색깔이 이거였었을 거예요.

광물이나 이런 거는 약간 반짝거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돌 자체의 느낌이 조금 나오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청금석도 그렸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줄라이트라고 남동석도 있거든요. 청금석이 너무 비쌀 때 그 이후에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저 남동석을 또 물감으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옆에 좀 같이 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roma Tonight.아, 얘들은 진짜 못생겼네. 캄브리아 시기에 막 이렇게 생명이 대폭발했다던데 진짜 못생긴 애들 다 폭발한 것 같아요.

조명이 있으니까 노랑도 하나 꺼냈고. 여기 좀 어두워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보여요. 시카고 자연사박물관 갔을 때 그때 이제 되게 큰 홀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어서 걔를 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건데, 회색 마커로 이 공룡의 뼈들을 어느 정도 다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까만 펜으로 이렇게 어둠 음영 같은 것들을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1층에 이 식물 관련된 데는 예전에 왔을 때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걸 그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도 없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딴 것보다 얘네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가 본 만큼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박물관 드로잉 나들이가 매우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식물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아가스타체 루고사라고 합니다.

권역가가 된 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요. 제 전공은 대학 전공은 한국학이었고 석 박사 과정의 전공은 한국 고전 문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한국어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어 책을 많이 번역하게 됐고 또 번역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번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내가 번역한 책을 출판하게 된 순간입니다. 내가 고생한 과정의 결과이고 또는 정신적으로는 나의 자식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첫째는 언어적 그런 능력, 그리고 배경 지식하고 번역 스킬이라는 게 세 가지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언어 지식이라는 것은 춘바르와 도자크 다 잘해야 하고요. 춘바르를 잘하면은 원문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자크를 잘하면은 이제 내가 도자크로 번역한 문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데요. 춘바르와 도자크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번역하기가 어렵고요.

힘을 가지게 됐죠. 또 요새 이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번역가 분들도 번역 능력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번역 저서도 독자를 많이 끕니다. 물론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분명히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유교 문화인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그런 차이점을 모르면 번역할 때는 어렵고 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법상으로 봤을 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은 수식 부분이 있는데 그 수식 부분을 주어의 수식 부분인지 또는 목적어의 수식 부분인지를 잘 구별해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품에서 인간이 겪는 그런 일들을 다루거나 혹은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는 권장들을 하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국 문학을 많이 번역했는데요. 제 전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전 문학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역사랑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읽게 되고요.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 역사도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꿈이 뭐가 있냐면은 기회가 되면 한국 역사 자료들을 각 시기별로 한국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번역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Well,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1: 와우. 오. 와.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떠오릅니다. 제가 5월 당사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 5월이라는 시기뿐만 아니라 어쩔 때 이렇게 그들 죽어버린 동료들이 딱 그 저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엄청난 국가폭력을 온전히 기억했으면 쓰겠다. 사람들이 네팔을 보면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민중들의 삶을 기록하는 민중화가 홍성담입니다.

아마 그때 제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을까요? 갓 대학교 졸업을 했을 때인데 그때 그 함께 활동했던 선배들이 확대 계엄령을 하기 전에 이미 오후 5시부터 검거가 됐습니다. 그날 바로 이제 영시를 위해서 계엄령이 확대되고 제가 길거리에 나갔을 때는 이미 광주 군남로가 거의 피로 물들어 있을 정도로 학생과 시민들의 항쟁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정상적인 민주화 정치 일정에 대한 민주화의 그런 그 일정들을 밝혀라. 그리고 계엄을 철폐하라. 그런 요구가 너무 당연한 요구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의 그 일종의 의무이면서 권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항쟁 마지막 날 5월 27일 그때 저는 이제 문화선전대로 이제 YWCA 회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도청 시민군 본부에서 오늘 밤에 계엄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전부 몸을 피하라. 한 새벽 한 3-4시 경에 폭탄 터지는 소리, 총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새벽 2여명이 이렇게 밝아왔는데 그 주택가의 옥상에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다 죽었겠구나. 내가 내 평생을 그림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림이라는 재주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잔인한 국가폭력들을 들추어내는데 내 평생을 바치리라 하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파나 제목을 그날 새벽이 생각이 나서 새벽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항쟁이 끝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광주 항쟁의 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도 그런 많은 요구가 있어서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판화로 파서 이걸 찍으면 뭐 수백 장도 찍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판화 제작을 생각을 했습니다. 5월 판화 중에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판화, 그리고 세계 그 인권단체들이 많이 쓰고 특히 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썼던 판화가 대동세상 1이라는 판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횃불 행진이고 세 번째가 밥이라는 판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시사철 중에서 봄이라는 판화입니다. 그중에 대동세상 1은 광주항쟁을 가장 집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차량시, 시민군, 그리고 주먹밥 아줌마, 아이들, 그리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 이런 것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캐릭터들만 엮어서 만든 판화가 대동세상 1이고요. 그리고 사시사철 봄은 광주 항쟁을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겠는가.
소위 사계절의 순환 과정과 사라지고 다시 탄생, 재탄생하는 그 과정을 그려내는 게 이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인데요. 그 중에 그 봄이라는 판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88년도에 독일에 가서 약 한 7, 8개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귀었던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평화운동을 한다거나 반핵운동을 한다거나. 제가 89년도에 이제 안기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있는 후배들이 재판을 찍어서 이제 거기에 보내주고 그래서 독일에 많은 곳들을 순회 전시들을 했어요. 제 구명위원회에서 제가 92년도에 출소하고 그들이 그 판화를 이제 남은 판화를 되돌려 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좀 곤란해서 또 혹시 홍성남이 감옥에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보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12.3 계엄 때 계엄령을 내리자마자 시민들이 달라붙어서 계엄 해제를 하고 그리고 다시 평상심을 찾는 걸 보고 한국의 민주화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구나. 이제 확실하게 한국의 민주화는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판화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을 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독일 류베 35년 만에 돌아온 판화들을 전시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폭력의 그 수구 노릇을 했던 곳이라면 안기부, 그 다음에 대공수사 분실, 그 다음에 보안사,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세 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전시하는 곳은 대공분실입니다. 그 악명 높았던 저희 고문의 성지였습니다. 박종철 열사도 거기서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안기부 남산 지하실에서 물고문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만 대공분실은 제 많은 아는 그 선배나 선생님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 가면 막 그들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내가 왜 여기서 전시회를 하는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제 평생을 전쟁과 국가폭력과 싸우는 화가, 그걸 부정하는 화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5월 27일 새벽 뭐 주택 그 옥상, 차디찬 옥상의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광주에서 그리고 그날 새벽 도청에서 죽은 자들, 죽은 동료들과의 제가 약속을 저는 꼭 지켜야겠다. 내 평생을. 이게 내 운명이다. 그리고 그때 산화하신 그들도 있는데 나는 살아남은 자로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을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아. 출정을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인경을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 놓게 한 거야.
1: 아.
0: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업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목의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2: 아.
0: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골목의 입구거든요.
2: 네.
0: 1일 출납고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2: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2: 네.
0: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2: 그러니까 한국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2: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2: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돈이 많이 넘쳤으면
2: 네.
0: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2: 네.
0: 황해 또 도시사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어업조합은 우리 어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2: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업사를 비추던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2: 네.
0: 그게 어떤 의미가 당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2: 네.
0: 이것들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2: 네.
0: 명동 거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2: 네.
0: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2: 네.
0: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네. 1년을 먹고 살았어요.
2: 그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0: 그렇죠.
2: 거네요.
0: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2: 네.
0: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2: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네. 그냥 난장판이었죠.
2: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2: 네.
0: 이제 조금 무렵에 4, 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2: 네.
0: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2: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2: 요 위치 그대로. 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2: 네.
0: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2: 네.
0: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2: 완전히 사라진 거고.
0: 조기가 북상하지 않으니까.
3: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3: 우물이.
0: 예. 한번 보시면
3: 네네.
0: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조기 파시할 때는 네.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선원들이 한 10일 정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기를 잡을 때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식수를 퍼날랐던 안악내들이 네. 집이 없는 피난민들이었어요. 3천 척이나 되는 그 배에 식수를 퍼서 날려고 하면 은
2: 네.
0: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2: 그렇겠네요.
0: 6개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이 오전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1: 그렇게 우물이 바닥이 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0: 오후에 우리 또 차 오를 때 또 쓰는 거죠.
1: 그때 쓰고. 네. 아.
0: 그리고 간통이라고 해서 조기를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우물보다 수십 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1: 다 그,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1: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합니다.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네.
0: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평도 곳곳을 다녔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 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 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0: 네. 황금의 섬이죠.
1: 네. 황금의 섬. 네. 네.
0: 그 노래도 있어요. 조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1: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하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라는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0: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비춰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0: What story does it have to tell? An unusual house looking like a wooden box turned upside down. This is where Shin Jong-dok and his family live. This is where the family lives and works. 16 years ago, they moved here from a city. Now the entire family runs a cafe. There's only one rule. Do what you like.
1: 이거 우리 아들 딸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딸이 어려서부터 빵을 만들어서 빵을 만드는 모습을 표현했고 아들은 도자기를 흙을 빚어서
0: The son wanted to find his calling early on rather than living like others. Fond of pottery, he makes cups for the cafe customers. And the daughter, who loved baking since she was little, is now in charge of baking. And father, a Western art major and a former art teacher, is now engrossed in working with tools. It's a kind of freedom and happiness that they never knew when living in a city.
1: 이 가슴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의문점을 던졌는데 무언가 없어져 가는 것들을 딱딱딱딱 만들어서 표현해 놓으면 많은 이들이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0: He also personally designed and built a house on an empty plot of land, a project that took 3 years to finish.
1: 제가 뚝딱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작해서 한 건데 우연치 않게 많은 이들이 아니면 소소하게 찾아와서 재밌어요 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가족이 다 바쁘게 역할로서 커피도 내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0: They left a city to avoid living like everyone else, but now their house is their workplace. So they chose this.
2: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1: 이제 돛을 내리러 가요, 돛.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걸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자유 시간이죠. 그래서 요 내리는 시간만큼은 그냥 설레어요.
0: For the past 5 years, they have been traveling on days off, no matter what.
3: 갖고 가지고 엄마 이렇게 걸어만 다니면 돼.
1: 그 사이에 많이 컸다.
4: 아니,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1: 자, 이거 비행기 거, 비행기 거, 바이크에 싣고, 헬멧 들고.
4: 헤드 닦았어.
0: Isn't that a motorbike?
2: 이렇게 다 오토바이 타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1: 아,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12살 때 그냥 녹록길. 그냥 바이크의 그 기계에 대한 그런 감성을 먼저 가르치면서 이제 이걸 접하게 만들었죠.
0: Unlike comfortable cars, motorbikes must be driven individually, offering a more fulfilling and exhilarating traveling experience.
1: 안전하게 긴장하고 자, 화이팅!
3: 화이팅!
2: 화이팅! 화이팅!
0: After a hard day of work, it's even more

0: 차서 들어오세요.
1: After a 40-minute ride, they arrive at their first destination, Chungju-ho Lake. It's a large man-made lake creat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in 1985, and it's also known as an inland sea. The lake's picturesque scenery makes this area ideal for road trips. An exciting ride in a beautiful natural setting. Suddenly, they change the direction. They head to a small resting area by the roadside. It looks like they want to take a break.
2: 갑자기 여기서 왜 짐 드세요?
3: 저희 길다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4: 저희 필수 코스. 루틴이에요, 루틴.
1: They decide to enjoy some coffee on the roadside.
5: 향기 좋다.
1: A truly relaxing moment with a cup of coffee.
5: 아, 너무 좋은데요?
6: 너무 맛있다.
3: 달아. 너무 달아. 큰일 났어. 그래서 세상은 다 이렇게 커피 한 잔에 또 커피를 매개체로 움직임을 매개체로 그래서 가슴 속에 우리가 다 담는 거 아니야. 그죠?
5: 경치 진짜 아름답다. 여기 우리 오늘 길다방 장소는 정말 제대로 찾은 것 같아. 너무 좋아.
7: 저쪽 빛깔은 그러니까 둘이 지금 빛깔이 달라. 호수 빛깔이 달라.
1: The scenery looks enchanting even from afar. It would be great to take a closer look. A ferry ride is a must try for those who visit this area. During a 1-hour ride, you can enjoy the lake up close and personal.
7: Wow.
2: 야, 안 타도 좋다, 야. 야,
7: 그러니까.
2: 이거 완전 산수가 절경이로세. 자, 가자, 강도.
1: It's their first time riding a ferry in 20 years.
7: 오! 너무 좋다. 아니, 이렇게 높은데 처음으로 오는 것 같아. 그때 유라선은 어머.
2: 와, 이 내륙을 아빠가 오늘 하루 전생했으니까 마음껏 즐겨.
7: 네, 많이 보고 느끼는데요.
2: 하늘까지
7: 전생했어.
1: 이리와. The sky, the mountains, and the lake all feel like they belong to them. They were so enchanted by the lake, they had no idea that the mountains and the rocks were also so beautiful. The serene landscape makes them forget about all the worries in the world.
2: 또 다른 경험으로 정말 아름다운 지금 이 신비스러운 신비경을 이렇게 느끼고 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7: 따란.
1: Although they travel every week, each moment they discover a new kind of happiness. After an unforgettable ferry ride, they get on their motorbikes again and head to their next destination. This time, it's Paegunsan Mountain in Jecheon, located about an hour away.

0: 그래도 어쨌든 잘 당도했다. 아유, 고맙다. 박수!
1: Tokdong Valley is where crystal clear water flows down from Paegunsan Mountain and Sipjabong Peak.
0: 야, 물 맑다. 어? 아, 이게 재미나게 찾아온 보람이 있네.
1: What is summer without valleys?
2: 조심. 엄마 괜찮아.
1: They first dip their hands.
0: 전혀 추운데요. 빠지는
3: 거. 호수 갔을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2: 어, 그럼요. 일단 이렇게 맑은 퐁당퐁당 소리가 나고 이게 자연의 그 푸르름이 지금 느껴지잖아요. 얼음골이야?
3: 어때요? 시원해요?
4: 너무 시원해요. 이게 그냥 냉동실인데요, 냉동실.
2: 와, 그 정도야?
4: 저녁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1: Excited by his freedom, the 23-year-old son sets out to entertain his family. He wraps up his show with push-ups.
2: 야, 짱이다. 저희 충분히 멋있었는데 그만 보여줘.
4: 이미 계곡과 자연과 하나가 됐어요.
2: 이야,
0: 중간에서는 그냥 얌전히 자기 역할하고 도에 충실하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오면 텐션을 다 풀어요. 그게 자기 때는 해탈감, 해방. 이제 자리 잡자 이제. 아, 한번 이제 출출하다. 야.
1: They are going to camp out by the valley tonight. While father and son pitch up a tent, Pi-young is busy with something.
5: 늘 저는 캠핑을 나오면 그림을 그려요. 네, 주변 풍경을 예쁘게 담고 싶어서 네, 이렇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1: Unlike photos, which can be captured instantaneously, drawings take more time and effort to create.
0: 진짜 깊은 여름은 좀 녹음이 짙잖아. 이게 네 마음이라니까. 막연히 막 즐거움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또 찰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남기고 거기에 또 다른 그 즐거움, 행복, 그다음에 가슴속에 우리가 담았잖아 오늘도, 그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1: It's already sunset. Barbecue, the highlight of camping. Today they are having pork belly for dinner.
6: 이런 호강이 또 재밌는 맛이지.
2: 네, 맞아요. 호강한다한테 참 맞는 것 같아요.
0: 밖에 나오면 그냥 고기 한 접과 입가심으로 라면으로 엔딩. 너무 좋아요. 집에서는 그런 맛이 안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깥에 와서만큼은 야외에서는 똑같은 음식인데도 늘 새롭다.
2: 자주 먹어야 되는데.
1: They have the same food every week, but it has never once tasted the same over the past 5 years.
6: 사랑을 듬뿍 넣었는데 어때? 끝내주지. 너무 맛있지.
2: 와, 너무 볶기 맛이 나네.
0: 너무 맛있어.
6: 파절이도 조금. 아. 어때 맛이?
2: 어떠세요?
6: 기가 막히시죠?
2: 너무 맛있어.
6: 너무 맛있어서.
0: 날개가 달렸어. 자꾸 도망가.
6: 값지게 일하고 또 즐겁게 이렇게 쉬러 나왔을 때 먹는 이 맛. 이거는 거기에 이렇게 두 배, 세 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맛있어요.
1: Breaking out of a rut once in a while to recharge yourself.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프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회원 모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Taiwan, Mutiara Hairani. Welcome. Indonesia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미술관이나 사실 박물관 같은 데서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노트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적어보고 이런 경험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를 뭔가 이렇게 쭉 관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사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과학관 갔을 때 작은 노트 하나 들고 그림으로 메모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른 한 명 표 하나만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연사박물관에 오신 것을 정말
0: 환영합니다. 네, 저도 또 뵈서 반갑습니다.
1: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할게요.
0: 네, 네.
1: 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고 현재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같은 걸 보여주는데요. 우선 저희 박물관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티라노사우루스
0: 그쵸, 맞아요.
1: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 폭이요 티라노보다 조금 그래서 좀 얄쌍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0: 두 개.
1: 근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세 개.
0: 세 개구나.
1: 티라노는 이게 손가락도 있지만 앞팔도 되게 짧아서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1: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조금 깁니다. 보시면 여기 이빨이 있는데
0: 네.
1: 재미난 점은 이빨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있어요.
0: 오, 그러네.
1: 예.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0: 그냥 삼켜야죠.
1: 그렇죠.
0: 네.
1: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다 보니까 그 흔들이 남게 있긴 해요. 제가 대양어지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는데 걔네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혈판에 긁혀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네. 전시물도 봐도 좋지만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플을 따신 다음에요.
0: 네.
1: 이걸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재미난 영상들이 나와요.
0: 그래서 오! 오! 어, 재밌다, 이거.
1: 예. 3층에는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이루어졌는지 2층에는 그쪽에 사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요. 1층에는 그 중에서 저희 사람과 관계 있는 걸 뽑아서 전시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즐거운 관람 되실 거고요. 저는 직장이에요.
0: 아, 네.
1: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0: 같습니다.
1: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석회암 동굴. 와, 씨, 석회암 동굴 엄청 많아. 용암 동굴은 제주밖에 없어요? 해식 동굴도 다 이렇게 바닷가에 몇 개만 있네요. 신기하다. 동굴을 지나서 광물 코너네요. 광물은 물감의 역사랑 되게 많은 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파란색 이런 거를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갈아서 썼거든요. 여기 얘네들 몰려있다. 청금석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얘가 너무 비싼데도 이걸 물감으로 다들 썼던 거예요. 단청에도 쓰이는 이 색깔이 이거였었을 거예요.

광물이나 이런 거는 약간 반짝거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돌 자체의 느낌이 조금 나오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청금석도 그렸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줄라이트라고 남동석도 있거든요. 청금석이 너무 비쌀 때 그 이후에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저 남동석을 또 물감으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옆에 좀 같이 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이 있으니까 노랑도 하나 꺼내고. 여기 좀 어두워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보여요.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 갔을 때 그때 이제 되게 큰 홀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어서 걔를 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건데 회색 마커로 이 공룡의 뼈들을 어느 정도 다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까만 펜으로 이렇게 어둠 음영 같은 것들을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1층에 이 식물 관련된 데는 예전에 왔을 때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걸 그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도 없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딴 것보다 얘네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가 본 만큼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박물관 드로잉 나들이가 매우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식물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아가스타체 루고사라고 합니다.

번역가가 된 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요. 제 전공은 대학 전공은 한국학이었고 석 박사 과정의 전공은 한국 고전 문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한국어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어 책을 많이 번역하게 됐고 또 번역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번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내가 번역한 책을 출판하게 된 순간입니다. 내가 고생한 과정의 결과이고 또는 정신적으로는 나의 자식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첫째는 언어적 그런 능력, 그리고 배경 지식하고 번역 스킬이라는 게 세 가지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언어 지식이라는 것은 춘발어와 도착어 다 잘해야 하고요. 춘발어를 잘하면은 원문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착어를 잘하면은 이제 내가 도착어로 번역한 문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데요. 춘발어와 도착어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번역하기가 어렵고요. 원문 텍스트를 이해할 수도 없고 도착어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문화에 맞게 문장을 번역하기가 어렵고 또 독자들이 그 문화에 좀 맞게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 스킬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분야마다 조금씩 번역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면은 번역 과정이 많이 편해지고 또 번역 시간도 많이 줄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첫 번역서는 한국 고전 심청천이라는 작품인데요. 번역하고 출판하게 된 후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결국 내가 번역한 책이 번역되었구나라는 생각하고 또는 이제부터 내가 번역길에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홍길동전 등 여러 가지의 문학 작품을 꾸준히 번역해 왔습니다. 저는 고전 문학 작품하고 역사서를 번역해 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작품은 바로 삼국사기이죠. 삼국사기는 두 권이 있는데요. 1권과 2권을 모두 합하면 한 1000페이지 넘습니다. 삼국사기는 뭐 아시다시피 김부식이라는 대신이 왕에게 올리기 위해서 여러 그 가지의 역사 자료를 참고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2018년부터 이제 축구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죠. 또 요새 이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번역가 분들도 번역 능력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번역 저서도 독자를 많이 끕니다. 물론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분명히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유교 문화인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그런 차이점을 모르면 번역할 때는 어렵고 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법상으로 봤을 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은 수식 부분이 있는데 그 수식 부분을 주어의 수식 부분인지 또는 목적어의 수식 부분인지를 잘 구별해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품에서 인간이 겪는 그런 일들을 다루거나 혹은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는 권장들을 하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국 문학을 많이 번역했는데요. 제 전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전 문학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역사랑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읽게 되고요.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 역사도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꿈이 뭐가 있냐면은 기회가 되면 한국 역사 자료들을 각 시기별로 한국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번역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그림 활력이 제가 이제 그림 경력이 50년째입니다. 한국화도 한 20년. 서양화도 한 10년. 그다음에 뭐 추상화도 또 10년. 다양한 장르를 이제 작품하고 있는데 운석은 제가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세계 운석 협회 한국 지부 그 회장님께서 민태웅 화백이 우주를 그리고 천지 창조를 그리는 추상 화가니까 운석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라는 제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 3년 전부터 운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운석은 그 하늘에서 이제 화성이나 뭐 높은 그 아주 그 오래된 수억 광년을 통과해가지고 지구에 떨어진 그 운석을 엄청난 그 운석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6000도 이상의 온도를 뚫고 들어오니까 이 압축돼가지고 아주 철처럼 단단한 그 고체를 이 파우더를 만들어서 제가 그 가루를 받아가지고 오방색 물감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저희 캔버스에다가 이제 제가 상상화를 거기다 이제 우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주의 형상, 뭐 빛, 소리, 색감, 어떤 그 우주의 그 마테르, 뭐 질감 이런 것을 나타내고자 전통적인 한지와 오칠과 운석을 제가 그 섞어서 거기에 이제 오방색도 한국적인 색이잖아요. 한국의 오방색은 흑백 황적청 이제 파이브 칼라고 우리 5000년 찬란한 문화 역사의 그 이 다섯 가지 색은 신비의 색이자 우주의 색이자 생명의 색입니다. 그 네 가지를 섞어서 우주를 탐험하는 우주를 심층 연구해서 우주의 이제 형상을 빛 소리 뭐 이렇게 재료 이런 걸 이제 우주를 나타내고자 최근에 이제 우주에 대해서 심층적인 작품을 많이 지금 연구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그리는 화가는 이제 있습니다. 뭐 고도 뭐 우주를 그렸고 칸딘스키도 우주를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그 김한기 선생님도 우주를 그리고 우주를 그리는 화가는 많지만 운석을 가지고 우주를 그리는 화가는 제가 유일하지 않나 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운석 가루를 제가요 한 3년 써보니까 그 운석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그 파동이 느껴지니까 사람의 몸도 하나의 우주 소우주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제가 그 운석을 이제 몇 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운석이 몸에 이미 배어 있는 그런 기운에서 이 손에서 운석의 그 기운과 사람의 그 오방색으로 그리는 기운을 타고 캔버스의 이 화면에 이제 그 기가 에너지 기를 담아서 관객 돌보여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주는 작품이 이제 그 지도에 또 많은 그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화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이제 오래된 그 수백 년 전부터 이제 그리는 화가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한지에다가 뭐 이제 손에 찍어서 먹을 찍어서 그리기도 하고 현대 미술에 와가지고 지도화를 그리는 화가는 그렇게 많이 없고 또 저같이 못과 손과 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철필로 그리는 그런 에너지의 작품을 만드는 것은 또 제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한 10여 개국에서 이제 초대전을 했습니다. 한국 전통 고유의 오방색을 가지고 해외 한국의 추상화를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한국 미술을 알리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의 그 오방색 추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운석 오방색 작품 중에서는 이제 주로 우주가 주 장르고요. 그리고 뭐 천지 창조도 있고, 그리고 우주의 어떤 그 빅뱅 뭐 그런 작품도 있고. 우주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미지의 세계 아름다운 현상을 다양하게 이제 지금 실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방색을 섞으면 이 컬러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원색적이면서도 상당히 이 사람들의 심금을 어떤 에너지를 주고 심금을 울리는 색이 오방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방색을 가지고 주로 제 우주 작품이든 천지 작품이든 거의 다 오방색 범위 내에서 작품을 합니다. 아, 이제 그 경매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국 미술이 국제 경매 시장에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어요. 저는 해외 미국 10대 경매, 미국의 헤리티지 경매, 뭐 그다음에 도일 옥션 경매, 힌디맨 옥션 경매. 또 최근에는 이제 뉴욕 봄엠스 세계 3대 옥션 경매 경매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 한국 미술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제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한 7, 8년 전에 그 미 연방 마약 희생자 유가족 돕기 기금으로 제가 대작을 제가 45점을 기부했습니다. 제가 기부한 거는 저희 부친께서 유교 참전 용사시고 국가의 유공자신데 그 우리 어른께서 이제 그 미국에 우리가 유교 때 그 힘들 때 우리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저 우리 아들아 그 미국 마약 희생자 유가족에 다 그 좋은 일 하다가 그렇게 순직하신 분들 위해서 작품을

기정을 3년 동안 그림을 다 그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것이 이제 미국 사회에 많은 미담으로 알려져 가지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봉사상도 받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 이거 민간 예술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 민간 예술 외교를 하려면 그 한국의 미술을 외교 사절단 통해 가지고 한국 미술을 먼저 알리고, 또 그 나라와 수교 기념으로 해서 서로 전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40개국, 30, 40개국에 제가 작품 기부를 하고, 또 그 나라 그 주종 그 나라를 대표하는 주한 대사들부터 또 감사 레터도 받고. 작가는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작품에 그걸 가지고 작가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상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작가하고, 감상의 폭은 이제 관객이라 생각하고 다양하게 해석을 이제 관객에서 하는 거. 운석의 에너지가 나오는 미술 작품을 많은 전 세계 국민들이 보고 마음에 치유가 되고, 또 감상을 해서 마음이 그 좋은 생각과 좋은 저 아이디어가 나와서 하시는 일에 좋은 그 이 영감을 준다 이러면 저는 더욱더 작가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생각합니다.

개는 아직도 따뜻했다. 여자의 손이 가닿자 개의 숨소리가 작아졌다. 목덜미에 손가락을 넣어 털을 간지려 주었다. 복부를 다친 모양이었다. 손이 배 쪽으로 가까이 갈 때마다 개가 소리 없이 이를 드러냈다. 눌린 억새가 끈적거렸다. 옆으로 물컹한 것이 만져졌다. 개의 배에서 흘러나온 내장이 억새밭에 널려 있었다. 이제 그만 가자. 와이가 뒤돌아섰다. 흰 자위가 가득한 개의 눈이 희뜩 와이 쪽으로 돌아갔다. 1996년 단편소설 풀로 등단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 하성란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는 일이 일상이지만 언제나 첫 문장을 쓸 때면 막막하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소설을 쓸지,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할지 생각하고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책을 내면 개정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평소에는 괜찮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설의 어느 부분이 떠오르면 굉장히 창피해지곤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걸 생각하면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죄송했고요.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가 제게는 그랬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지금과 달랐고 그것 때문에 소설 속 나의 행동이 너무 아쉽게 끝나고 말았거든요. 소설을 새로 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다행히도 개정판을 낼 기회가 주어졌고 마지막 문장만큼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단어들 중 하나는 퇴행이란 단어예요. 잊지 말자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하면서 참사가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태우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를 들어 올릴 힘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쓰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소설을 쓴다는 것은 쓰기 전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이고요. 참사라는 다시는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을 향해서 눈을 뜨고 계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깃발을 쓸 때였어요. 깃발의 배용은 한 남자가 전신주에 올라가면서 맨 꼭대기에 자신의 속옷을 걸어놓고 어디론가로 사라지는 이야기였거든요. 일단 한전에 다니고 있는 분들로부터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전신주들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면서 전신주로 올라가는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고 깃발처럼 흔들리는 그의 속옷도 떠올랐고요. 어떤 소설을 쓸지 결정이 되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잘 머릿속에서 구성이 되면 생각보다 첫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은 늘 가장 멋진 문장 그리고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장을 골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재를 했지만 책으로 묶지 않은 장편들이 여럿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소설을 쓰는 일보다는 소설을 책으로 발표하는 일이 조금 점점 두려워졌어요. 아까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에서와 같은 그런 실수들을 할까 봐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은 어떤 문장이나 내용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일은 소설을 생각하는 것도 소설을 쓰는 일이지만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따로 했고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이 소설을 쓰는 시간보다 더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통화감만으로도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번역자인 제니통 씨였어요. 제니통 씨는
제 소설을 어머니의 추천으로 읽었다가 그대로 이제 이 소설을 번역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랫동안 그 결과를 위해 기다리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문학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미국의 출판사들은 조금 조건 같은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자면 낼 수도 있었는데요. 제니통의 자존심에 그것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덕분에 제 자존심을 부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성과가 좋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라는 단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사건이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제 소설의 결말 속에 여자 주인공이 왜 경찰에 가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느라고 좀 땀을 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꿈이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로 두 아이들의 꿈 이야기에만 들어보고 그 아이들의 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다른 작가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제 마지막 나를 생각해 보고는 해요. 그게 물론 제 소설 속에서처럼 타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책상 앞에서 뭔가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작이 남아있었으면 한두 편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떡 튀어오른 개가 여자의 손목을 덥석 물었다. 마지막으로 짜내는 혼신의 힘이었다. 개의 송곳니가 여자의 살을 파고들었다. 울림팔이 뭉근히 저려왔다. 팔을 들어올리자 개의 머리가 덩달아 딸려 올라왔다. 너무 무거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개는 한번 문 손목을 놓지 않았다. 문득 개와 눈이 마주쳤는데 흰창이 많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개의 타액이 여자의 핏줄 속으로 스며들었다.

0: 판잎장이야, 그냥.
1: 판잎장은 그거 지지는 게 판잎장이야. 자갈자갈 지지, 이거는. 묵기 안 하고 자갈자갈 지지.
0: 복 비슷해야.
1: 아이, 국도 되지만은, 국은 물을 많이 안 잡아, 이거는. 자갈자갈 지지하지 마시지.
0: 그 전에 뭐가 있어? 판잎하고 된장하고 파, 마늘 그거밖에 더 있어? 그거 넣고 한 개.
1: 아, 이거 삶아가지고, 저, 울카가지고, 지지만 맛있어, 이것도.
0: 장이 맛있어야 맛있지. 옛날엔 장만 넣고 한 개.
1: 매주를 콩을 삶아서 푹 삶아오래 하도록 콩이 좀 이색되게 푹 삶아가지고 찌가지고 요래 만들어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떠. 그럼 설 새고 봄에 담아. 소금 풀어서. 우리 집이 남양집이요. 그래서 유리창 밖으로 이런 쇠말목을 걸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바싹 말르면 설 전에 방에다 들이놔. 방에다 띄우면 좋은데 방을 뜨시게 해야 하잖아. 그래 거기서 말름이 뜸이 설 세고 이제 담아. 소금 풀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특히는 이제 말날 많이 담지. 자갈자갈 지지만 이제 비비 먹고 좀
0: 예,
1: 골고루만 지지만
0: 그래도
1: 말아 먹고 그래.
0: 집에서 해 먹을 때는 자글자글 지지는 건 몰라도 그 초상나사하고 이럴 땐 물끄름하게 국 비슷하게 했어요. 그냥 국보다 조금 물을 덜 붓고 그래 끓여서 이제 국 대신 먹는 거예요. 뭐 반찬이 없으니까 그래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팥이 다 익었을 때 팥잎이 떨어질 무렵에 따서 말려.
1: 보관할 말리사지.
0: 지금은 망이 있잖아. 왜 그런 데다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다락기도 있었고 왜 나물 뜨는 산에 가서 나물 뜨는 다락기 그런 데도 놓고 이래 뭐 지프로 엮은
1: 둥그메기 그런 데다가 넣어봤대야. 팥잎 말린 거는. 어른들은 다 알지. 그 전에 먹어봐서.
0: 이거
1: 시간
0: 아는
1: 다르죠.
0: 분이 몇분 없어. 봤으니까, 어른들이. 나도 20살 넘어서는 안 먹어봤어. 이제 20살 넘어서는 싫다고 해서 먹고, 이건 20살 안쪽에 클때 먹고.
1: 나도 그 전에 먹어봤지. 이거 시방은 안 먹어봤어요. 다
0: 판잎에 가서
1: 갑자기지.
0: 판잎 해장 써봤어?
1: 그전에 해 먹어봤어.
0: 삶아서 이제 꼭 짜서 아주 쫑쫑 썰어야 돼.
1: 이거는 찔기야.
0: 시라고는
1: 판잎이 찔기야.
0: 약간 거칠게 썰어도 되는데 이거는 쫑쫑 썰어서 된장 넣고 주물러. 매 주물러가지고 거기다 물 약간 좀 흥정하게 보여야. 그래가지고 이제 끓이면서 마늘 넣고 파 넣고.
1: 그전에는 이것도 없었어.
0: 폭삶아.
1: 아이고, 푹 삶아야 돼, 이거는. 나
0: 급하면 그냥 먹어도 되고.
1: 이거 욱해서 먹어야 돼. 독해, 이것도. 독해.
0: 시라고 비슷해, 시라고도. 시라고도 뭐 급하면 금방 해서도 먹고 하잖아. 그거 비슷해.

0: 한번 얘 돌려가지고 또 썰어요.
1: 아, 누가 그거 먹나?
0: 그렇게. 잘게 썰어졌어.
1: 잘게 썰었어.
0: 일단은 끓으면. 어? 끓으면 나.
1: 물 좀 부어, 조금. 들어가. 어?
0: 아니요. 다 칠해가지고 넣어도 돼.
1: 잘본 해야지 되지.

0: 물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 이게 이제
1: 차나 이제 달아야 돼.
0: 고구마 잎이 뭐 무 잎이 이런 거는 이래 된장 넣고 지지 먹는 게 괜찮고 줄기채.
2: 줄기까지.
0: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엄청 따다가 삶아서 말려가지고 된장 넣고 이렇게 지지서 많이 해 먹었어. 그거.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시게 된 계기는 영동군에 이제 1958년도에 특히 이 주곡리 마을에 영동 최초로 이제 포도 묘목이 보급이 되면서 재배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세 번째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제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그 서태평양의 한 제도의 섬으로 강제징용을 가셨어요. 일본 군속에 이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셨었는데 포로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제 스페인 장교들하고 이제 스페인 병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도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포도 묘목 보급이 있었다는 걸 아신 뒤에 바로 이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때가 1965년도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이제 어머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시작을 했던 초기에는 사실 이만큼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7평 정도 되는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서부터 포도 재배가 시작이 돼서 아버님 때 실제로 한 8,000평이 넘는 포도밭을 이제 경작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생과출하를 하셨었고요. 생과출하를 하고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조금 너슬너슬하거나 이런 이제 잉여포도를 가지고 소량 포도주를 빚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던 해에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 확신은 물론 여기 영동군의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신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와인메이커라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했었었고, 또좀 도전한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는 수준으로 이제 배웠었고, 영동 아카데미를 지나서, 서울에 이제, 한국 와인, 이제, 한국 와인 협회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와인 스쿨에서 양조학을 이제 배웠고, 또 이제 여기 지역의 대학교인 영동대학교, 지금 유원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영동대학교 와인 발효 식품학과에 이제 편입학해서 만학도로 편입학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버님하고 가장 트러블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실무로 다져져 있던 그래도 이렇게 경험에서 다져져 있던 노하우가 분명히 많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책으로 배운 부분이 좀 많았어서 아버지랑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달랐는데 무첨가물 뭐 내추럴 와인이라는 걸 이제 목표점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벌어졌던 게 조금씩 다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포도를 수확하기로 했던 날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각각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서 온전히 제가 혼자 이제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에 만든 와인들이 그 다음 해 이제 품평대회에서 좋은 상도 받고 또 국가지정 술품질 인증도 받으면서 그때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네가 좀 주도적으로 해봐라라고 이렇게 좀큰 책임 그리고 또 권한을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벨얼리라는 포도하고 또 산머루 이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캠벨 같은 경우는 일단 과피 껍질이 얇기 때문에 색이 약간 루비빛, 약간 밝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적이고, 향으로서도 약간 좀 온화한 향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모루는 두꺼운 껍질에서 나오는 그 적색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뭐, 붉은 걸 지나서 거의 뭐 암적색, 어두운 색깔의 적색을 이제 내고, 또, 안에 이제 이 과육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좀
쓰고 텁텁하고 또 산미도 높은 와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향미 자체에서도 이 야생에서 나는 그런 야생 나무향 같은 것들이 좀 진하게 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영동 안에 있습니다. 와인용 같은 경우는 완숙을 지나서 과숙기 때,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둘째 주가 이제 보통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2011년도까지도 특품만 생과출하고 그 밑에 등급, 상등급과 보통등급 같은 경우는 술을 만들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전량 다 특품, 상품, 보통등급 할거 없이 전량 다 술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수확하고 난 뒤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이 으깨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와인에 들어가는 이제 보존료나 산화방지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추럴 와인 내지는 뭐 레드 와인을 좀잘 만든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는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 부분하고 이제 도매 유통 그리고 온라인 판매 그리고 이제 뭐 크게는 수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연구 분야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 학술 부분 그리고 또 생산자 이렇게 산학연관이 이렇게 잘 협력이 되어 있는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영동 와인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시장이 커지고 더 생산량이 많아지고 주변의 포도 농가들을 같이 이제 고르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좀 익숙한 맛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익숙하고 친숙한 맛. 다양한 기분 좋은 자리에는 항상 와인이 좀 같이 했으면 하고 저도 지금 물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이 산마루는 야생의 머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그 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야생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송이가 그렇게 포도만큼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알도 더 작고 껍질도 굉장히 두꺼운데 대신에 이제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좀 묵직한 바디감, 무게감에 그리고 색도도 좀 진하고 좀 텁텁하고 또 신맛을 내는 정통 드라이 와인을 만들기에는 딱 적당합니다. 과육도 굉장히 적고 또 으깼을 때 국물의 양도 일반 포도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비율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포도보다는 수확기가 3에서 4주 정도가 좀 늦습니다. 9월 마지막 째주 내지는 10월 첫주 정도가 될것 같고요. 색도 또 중요하지만 직접 이제 먹어보고 내지는 이제 당도나 산도를 체크해보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와인 숙성고를 생각하시면 이제 오크통, 나무통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크통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숙성을 했을 때 우리나라 품종들은 그 포도 품종의 특징이 더잘 나타납니다. 1년 내외로 조금 단기 숙성을 했을 때 평가가 더 좋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탁한 원액을 바로 이쪽으로 들여와서 한달 간격으로 한달 정도의 이런 저온 시간이 이제 저온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위로는 맑은 술이 떠오르고 밑에는 아주 바닥에는 좀 뻑뻑한 술이 가라앉고 그 위에는 약간 좀 탁한 층이 그리고 또 위에는 맑은 층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위에 맑은 술들은 맑은 원액끼리만 따로 모아놓고 밑에 탁한 층들끼리 따로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하층이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 윗술 따라내는 작업을 한세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여과를 한 만큼 이제 좀 빛깔 좋은 원액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과기나 이런 물리적인 그 필터를 지나지 않음으로써 색도 조금 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향미 성분 또한 많이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발효를 거친 뒤에 이공간에서 1년 정도 이제 최종 숙성을 하게 됩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와인 살롱이라는 모임이 이제 그 와인 연구소가 있어요, 영동에. 와인 연구소 산하 모임이에요. 서로 이렇게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출시되는 새로운 와인은 거기서 첫 번째 먼저 시험을 또 한번 해보고, 또 서로 뭐 와인 지금 흐름이 어떻더라 저렇더라 그런 모든 정보를 다 함께 하는 거죠. 각 지방마다 전통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과 우리 영동 와인이, 한국 와인이 어떻게 매칭이 잘 어울릴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홍어하고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빔밥에는 스위트 와인이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레드 와인 드라이가 동네 파전하고 또 너무 궁합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했을 때그 술을 막걸리가 아니고 포도주를 장독에다가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나누고 잔치를 하셨어요. 웃기는 게막 막걸리 퍼듯이 바가지로 그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저게 막걸리인지 포도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맛은 되게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어떠한 비결로 이렇게 포도주를 담느냐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엿질검, 엿기름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모자란 가당은 약간 사카린 정도 넣고 포도를 넣고 주물주물 해갖고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발효를 시켜서 뭐, 한 달, 두달 정도 있으면 이렇게 위에 붕 뜨잖아요. 이제 건더기가. 그럼 건더기를 떠내고 밑에 이제 그 액체를 소쿠리에다가 받쳐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2차 잔당 발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장독에다가 액체를 넣고 이제 위에 맑은 액체만 떠서 주전자에다가 막 그냥 약간 이제 지금같이 투명하고 맑은 와인은 아니었겠죠. 약간 막걸리 같은 이제 조금 투박한 색깔 레딘 포도주였죠. 그게 최초로 저희 아버님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발효는 이 항아리인데 이그 입구가 큰 항아리에다가 발효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발효한 포도주를 걸러서 놔두는, 저장하는 포도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독을 묻어서 아구리가 작은 그런 장독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뭐 비닐이나 이렇게 담고 다시 뚜껑을 덮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포도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친구가 같은 마을에 조금 아시는 분이 계셨대요. 아버님 친구하고 아버님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이 캔벨이란 포도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삼베보재기에 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축축하게 해가지고 그 묘목을 가지고 와서 삽목을 끊어서 땅에다가 꼽아가지고 그게 이게 넓혀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주문국어식으로 이제 들은 대로 만드셨고, 하지만 그 와인이 와인이라고 할수 없고 약간 막걸리 같은 느낌의 포도주였고, 저희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또 영동대학교 발효 교육과에서 교육을 공부를 몇 년간 이제 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그만의 또 와인의 맛이 특이했고, 또 저희 아들은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을 가지고 배운 대로 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와인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조금 더 이제 그 맛이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만든 이제 와인이라고 볼수 있죠. 아무래도 저희 남편의 그 시작은 내추럴 와인의 시작이었고, 그 나름대로 그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가 이 농사를 탈피해서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남편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줄게. 1점만 더 줄까 싶어요.

0: 연기를 영감 혼자 어찌 가신단 말이오. 제화자 좋네. 둠벙 좋으시오. 헐시고 철시고 제화자 좋은데 얼시구나 철시고.
1: 창극을 통해서도 심청이를 만나지만 김유리 씨 통해서도 창극을 만나고 있구나. 그게 제대로 된 판소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참 값지고 귀한 무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유리 씨와 더불어서 저는 저렇게 북을 맛있게 치는 분도 정말 오래간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그 화주성 나오는 장면에서 북을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목탁을 치시더라고요. 막 그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변화무쌍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김유리 씨, 이준영 씨를 다시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우리 관객분들께서 오늘 이 판소리가 소리판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정말 저를 너무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에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의 축제에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께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 임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후회 없이 즐겁게 한번 소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앞바다리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준영 고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때여 심청이는 공선의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만경 창파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바람 주고 화락으로 윈도여 환란 없이 두시고 빛천마 그러면 퇴를 떼어 돛대우의 봉기 꽃보 봉기우의 나밭게 점지하여 주옵소서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낭자

그때요, 이러한 출천지 대효녀를 하늘이 그저 둘 리가 있겠냐. 하루나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오날 묘시에 유리국 심소저가 임당수에 들떠이니 작실히 모셨다가 임당수로 환송하라. 용왕이 수명하고 각궁 시녀들을 불러들여 너 이제 백옥교를 가지고 임당수 빨리 나가 묘시를 기다리면 인간의 심소저가 들떠이니 작실히 모셔오너라. 각궁 선녀들이 수명하고 임당수에 당도하니 때마침 묘시 초라. 그때여 심소저는 물에 들듯 말듯 천지 명랑하고 이로리조림 그날 뜻밖의 팔선녀들이 백옥교를 앞에 놓고 예허며 여짜오되 저희들은 용궁 시녀로서 부왕의 분부 듣고 소절을 외시고자 왔사오니 옥교를 타옵소서. 심청이 여짜오되 인간의 미천한 사람으로 어찌 옥교를 타오리까. 만일 아니 타면 상제께서 수궁 대죄를 내릴 테니 사양치 마옵소서. 심소저 마지 못하여 옥교에 앉으니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낭자 헐지 위돌장 헐시고 전상선관 선녀들이 심소저를 보랴오고 태을 찐 학을 타고 안기상 현 타고 오래 탄이 적선 정의동자 홍의동자 쌍쌍이 모셨네. 월궁 항암 바오 선녀 남학 부인 팔선녀들이 좌우로 버렸는데 풍아을 갖출게 방자진의 봉필이니 난난 난호 곽천사 죽장고

경제 둥동동 해상의 해금이며 수궁의 진동은 다 도경구의 위양원이 연광이 조일이오 지버린 이와자건이 서기 반공이라 주궁 대궐은 응천상지 삼광이오 곧예수상은 치오복이라 산우주렴 대구간상 광채도 찬란허구나 초자원을 드릴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의 전일조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돌을 덩그럽게 괴었으니 세상 못 본 바라 삼일을 소연하고 이를 대연하여 극진의 봉공은 다 하루 난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는 뒤 이난 뒹고하니 신봉사 안에 곽씨 부인이 죽어 천상의 광안전 옥진 부인이 된 뒤 심청이가 아우 감동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왔다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로 하강하시 걷다 백제단을 기진을 가득 싣고 벽도와 단계화를 삼면에 내려 꼽고 정학 백학은 전배서고

우리가 부인이 말유하며 내 딸 청아 우지 마라. 너는 이후에 너희 부친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광안전 맡은 일이 직군이 허다하여 오래 지체 어려워라. 요령 소리가 쟁쟁 나더니 오색 체운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할일 없어.

하루나노 광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청을 환송할지 꽃 한 봉을 좋아 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메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 잔수범절 금주보배를 많이 놓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곳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뜻 떴다.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운들저질 소냐. 주야로 덩실 떠 있을지 그때여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심만큼 퇴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지 임당수의 당도허니 심소저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저의 넋을 위로 하는디 포가를 두리둥둥 울리면서 슬픈 말로 재진에

불을 물에 풀고 눈물을 씻고 바라보니 무엇이 또 있난디 세상은 못 본 바라 도사공이 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치 한 소 옛날 진평이가 범하부

0: 아닐까?
1: 아, 그렇지.
0: 어? 그러면 저게 옥이냐? 옥이란 말씀 당치 않소. 옥출 곤강이 아니여는 옥한 쪽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0: 있다.
1: 아, 그렇지.
0: 어?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이겨. 어이겨. 어이겨. 자, 가까이 가서 보니 향기 진동 하고 색 치우니거렸던 날 배 건져 싣고 보니 크기가 술에 갔고 향취가 진동 그날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 이 남은 재물 각기 졌을 만큼 나눌지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만 차지하였구나.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송천잡게 없어 황후 풍하신 후 나 빌란이었시고 왕비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한문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나 빌란이었시고 세상의 기와 요초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 뜰에 가득히 심어두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 때 화초도

이때여 도선주는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단 소문을 듣고 임당수에 떴던 꽃을 어전에 진상하니 천자 보시며 세상에 없는 꽃이라. 선인을 입시하여 치하하시고 무릉대수를 봉하였구나. 그 꽃을 후궁 화계상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지 천자 모시고 반기호여 여지벽도 화를 동방사기 따온 지가 3000년이 못다 되니 벽도 하도 아니요 극락 세계 현악꽃이 따라져서 회상을 떠왔든지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제 이랴는 천자 심신이 황홀하여 화계상을 거니는디 뜻밖의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있더라 천자 고이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여 예어며 여짜오되 남해 용궁신여로서 심소저를 모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불의의 전환을 범하였사오니 황공무지하오이다 이놀불견 간고덕고 한선녀 서있거날 황제 반신반의하야 대강 연유를 탐문한 바 세상의 심효제라 국녀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조회 끝에 만조 백관에게 간밤 꽃본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제신이 여짜오되 국무 없으심을 하느님이 아옵시고 배필을 인도하심이니 처녀 불치면 반수기양이라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그날로 택일하여 놓으니 5월 5일 갑자시라 심왕후 입궁 후에 연연히 풍년이오 가가호호 태평이라 그때여 심황후는 부귀는 무쌍어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어 추억

0: 문아.
1: 아, 무엇이고? 아,
0: 이때여 황제 내궁으로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거날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막비왕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 일월을 못 보니 적포지 안을 한 때라도 풀어주심이 신첩의 평생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 잔치를 여시는디 각도가급으로 행관하되 대소인 민간의 맹인 잔치에 참여하게 허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지 거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그때요 신봉사는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떠오릅니다. 제가 5월 당사자라서 어쩔 수 없이 5월이라는 시기뿐만 아니라 어쩔 때 이렇게 그들 죽어버린 동료들이 딱 그 저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엄청난 국가폭력을 온전히 기억했으면 쓰겠다. 사람들이 네팔을 보면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민중들의 삶을 기록하는 민중화가 홍성담입니다.

아마 그때 제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을까요? 갓 대학교 졸업을 했을 때인데, 그때 그 함께 활동했던 선배들이 확대 계엄령을 하기 전에 이미 오후 5시부터 검거가 됐습니다. 그날 바로 이제 명시를 위해서 계엄령이 확대되고, 제가 길거리에 나갔을 때는 이미 광주 군남로가 거의 피로 물들어 있을 정도로 학생과 시민들의 항쟁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정상적인 민주화 정치 일정에 대한 민주화의 그런 그 일정들을 밝혀라. 그리고 계엄을 철폐하라. 그런 요구가 너무 당연한 요구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의 그 일종의 의무이면서 권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항쟁 마지막 날 5월 27일 그때 저는 이제 문화선전대로 이제 YWCA 회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도청 시민군 본부에서 오늘 밤에 계엄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전부 몸을 피하라. 한 새벽 한 3-4시 경에 폭탄 터지는 소리, 총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새벽 여명이 이렇게 밝아왔는데, 그 주택가의 옥상에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다 죽었겠구나. 내가 내 평생을 그림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림이라는 재주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잔인한 국가폭력들을 들추어내는데 내 평생을 바치리라 하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파나 제목을 그날 새벽이 생각이 나서 새벽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항쟁이 끝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광주 항쟁의 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도 그런 많은 요구가 있어서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판화로 파서 이걸 찍으면 뭐 수백 장도 찍을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에 판화 제작을 생각을 했습니다. 5월 판화 중에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판화, 그리고 세계 그 인권단체들이 많이 쓰고 특히 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썼던 판화가 대동세상 1이라는 판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횃불 행진이고, 세 번째가 밥이라는 판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시사철 중에서 봄이라는 판화입니다. 그중에 대동세상 1은 광주 항쟁을 가장 집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차량시, 시민군, 그리고 주먹밥 아줌마, 아이들, 그리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 이런 것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캐릭터들만 엮어서 만든 단어가 대동세상 1이고요. 그리고 사시사철 봄은 광주 항쟁을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겠는가.
소위 사계절의 순환 과정과 사라지고 다시 탄생, 재탄생하는 그 과정을 그려내는 게 이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인데요. 그 중에 그 봄이라는 판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88년도에 독일에 가서 약 한 7, 8개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귀었던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평화운동을 한다거나 반핵운동을 한다거나. 제가 89년도에 이제 안기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밖에 있는 후배들이 재판을 찍어서 이제 거기에 보내주고, 그래서 독일에 많은 곳들을 순회 전시들을 했어요. 제 구명위원회에서. 제가 92년도에 출소하고 그들이 그 판화를 이제 남은 판화를 되돌려 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좀 곤란해서 또 혹시 홍성남이 감옥에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보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12.3 계엄 때 계엄령을 내리자마자 시민들이 달라붙어서 계엄 해제를 하고 그리고 다시 평상심을 찾는 걸 보고 한국의 민주화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구나. 이제 확실하게 한국의 민주화는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판화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을 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독일 류베 35년 만에 돌아온 판화들을 전시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폭력의 그 수구 노릇을 했던 곳이라면 안기부, 그 다음에 대공수사분실, 그 다음에 보안사,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세 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전시하는 곳은 대공분실입니다. 그 악명 높았던 저희 고문의 성지였습니다. 박종철 열사도 거기서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안기부 남산 지하실에서 물고문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만 대공분실은 제 많은 아는 그 선배나 선생님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 가면 막 그들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내가 왜 여기서 전시회를 하는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제 평생을 전쟁과 국가폭력과 싸우는 화가, 그걸 부정하는 화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5월 27일 새벽 뭐 주택 그 옥상, 차디찬 옥상의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광주에서 그리고 그날 새벽 도청에서 죽은 자들, 죽은 동료들과의 제가 약속을 저는 꼭 지켜야겠다. 내 평생을. 이게 내 운명이다.
그리고 그때 산화하신 그들도 있는데 나는 살아남은 자로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와이어. 저는 다 했어요.
1: 오. 와, 진짜 잘했다. 저는 어때요?
0: 잘했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요?
1: 잠시만요. 아침에는 남산 케이블카 탔고 한강라면은 점심에 먹었고 다음에 자전거 투어?
0: 아니요. 경복궁에 갈까 봐요.
1: 좋아요. 경복궁 가면 한복을 빌려서 입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같이 입어볼까요?
0: 한복을 빌려요?
1: 네. 승준 씨도 같이 투게더.
0: 저는 괜찮아요.
1: 승준 씨,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래요. 아, 잘생긴 승준 씨.
0: 알겠어요. 경복궁 가기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봐요.
2: 와우, Wyatt's energy is no joke. I like to make a full day of plans too, but Wyatt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A useful Korean expression when asking about people's plans or schedules is 뭐 할 거예요? You can add any date in front of it to ask about the near to far future. Like 이제 뭐 할 거예요? Or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To answer, you would simply say 무엇을 할 거다. If your plan is clear or uncertain, use 을까 보다 or 리을까 보다 before it. Now, let's look at an example. Did you catch how they said, I think I might go to 경복궁 in Korean? 경복궁에 갈까 봐요. Since 가다 has no 받침, it becomes 경복궁에 갈까 봐요. If you plan to eat 팥빙수, 먹다 has a 받침. So it becomes 팥빙수를 먹을까 봐요. How would you tell someone a series of things you plan to do one before the other? For example, if you plan to go to 경복궁 palace, but before that you plan to find a hanbok rental store first, in Korean, the word for before that is 그 전에. You would say 경복궁에 갈 거예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Or to shorten it into one sentence, you add 기 전에 to the verb in the first statement to connect it to the second. Just like this.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 경복궁 Palace, Korea's iconic palace, was built in 1395 by Taejo Isonggye, the first Joseon Dynasty king. 경복 means great blessing from the sky. 경복궁 Palace is a popular destination for visitors in Korea to explore royal culture and Joseon Dynasty architecture.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0: 경복궁에 갈까 봐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1: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빌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배보자기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는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죽,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자도 넣고, 능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내게다 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달감달감
1: 여로 막달려. 쫙 명이촌.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찻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저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그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 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응? 그리고 이제 쑥 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무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나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교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계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축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뭐예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 안으로 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멘티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 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 엮을 때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튀김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러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러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런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군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야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한기가 길게 땅 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이렇게 놓는 거는 쭉 높은 그냥 끓이지.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반, 한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이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한 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죠.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돌살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돌살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이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핏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비린내는 요 닭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피덩어리 이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이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 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 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요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 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하고 나서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네,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이게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내가 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还贵又不勇敢，黄生穿一本本记录，勇敢文章어찌가신단말이오？七娃家村内，东方春西屋，春西屋春西屋，七娃家村内，二西姑那春西姑。
1: 창극을 통해서도 심청이로 만나지만 김유리 씨 통해서도 창극을 만나고 있구나. 그게 제대로 된 판소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참 값지고 귀한 무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유리 씨와 더불어서 저는 저렇게 북을 맛있게 치는 분도 정말 오래간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그 화주승 나오는 장면에서 북을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목탁을 치시더라고요. 막 그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변화무쌍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김유리 씨, 이준영 씨를 다시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우리 관객분들께서 오늘 이 판소리가 소리판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정말 저를 너무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에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의 축제에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께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 임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후회 없이 즐겁게 한번 소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앞바다리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준영 고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때여 심청이는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만경창파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운데 바닷물고 물결 처한 게 뒤섞여 젖어진 날 갈 길은 저리 말리나 담고 사면이 겁나 헛두엉 정그러져 천일째 정막은 게 간신히 따들어와 사곡영좌이야 황황급 급어여 구사키에 차릴째 섬살로 밥짓고 오는 소잡고 동술 오색탕수 삼색실과를 방에 찾아 갈라놓고 단도 잡아 큰칼 꽂아 키는 듯이 받쳐놓고 도사곡 거동바라 의관을 정지하고 채를 양손을 흐치고 포갈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헌환 시배를 보아 이제 불통 헌연후에 후생의 본을 받아 다 각기 우여 퍼니 막대한 공이 아니냐 하우시 9년제수 해를 타고 다 살일째 오복의 정한 공수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 제 노가로 가온 내주고 해성의 폐안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의선 대지 건네주고 공명의 탈조하는 통남풍 빌어내어 조조의 백만 대병 추유로 하고 공언이 배 아니면은 어이 허리 그저 부글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추유로 경양 허니도 여헌병의 기거래 해와러니 구범은 지난 장안의 강동거요 임술시 초칠월은 소동파노라 옛 꽃의곡 총총어사와 허니 고여승무 무정건한 어부길고 개도난이 화정포난 오이월여 재연주요 하부발선 하부보니 상고선이 아니냐 우리선이 스물을 대며 상고로 위여 파여경 세우경여는 표백 보살을 들이던 오늘날 임당수에 인재수를 들이고자 통예신 함용이며 서예신 건승기며 남해신 중용이며

난 없이 두시고 백천만 그러면 퇴를 내려 돈대 위에 봉기 꽃보 봉기 위에 나밭게 점지하여 주옵소서.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낭자 물에 들래 심청이 죽으란 말을 듣던 이만원 여보시오 선인님 내 도하동기 어디쯤에나 있소. 도사공이나 서더니에 손을 들어 가리킨 한게 도하동이 저기 눈에만 차고 건디가 도하동일세. 심청이 기가 막혀 사

이제 둥동동 해상의 해금이며 수궁의 진동은 다 도경구의 위양원이 연광이 조일이오 지버린 이와자커니 서이기 반공이라 주궁 대궐은 응은 천상지 삼광이오고

이제는 주수궁치오복이라 산호주렴 폐구간상 광채도 찬란허구나. 춘자원을 드릴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 전일주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돌을 덩그럽게 괴았으니 세상 못 본 바라. 3일은 소연하고 5일은 대연하여 극진 봉공한다. 하루 난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는 뒤 이난 뒹고하니 신봉사 안에 곽씨 부인이 죽어 천상의 광안전 옥진 부인이 되었는데 심청이가 아우 감동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왔다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로 하강하시겄다. 오 생채단을 기진을 가득 실고 벽도와 단계화를 삼면에 내려 꼽고 정학 백학은 전배서고

你들어와심청순을부여참고네가나를모르리라나는세상에서너를난확시로다너의부친마흔히들고쓰리라나는안죽어귀인이되고광안전옥진부인이되었으나너는

우리가 우인이 만류하며 내 딸 청아 우지 마라. 너는 이후에 너희 부친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광안전 맡은 일이 직군이 허다하여 오래 지체 어려워라. 요령 소리가 쟁쟁 나더니 오색 체운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할일 없어.

바로 난 옥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청을 환송할제 꽃 한 봉을 좋아 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메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 잔수범절 금주보배를 많이 놓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곳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뜻 떴다.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운들젖을 쏘냐. 주야로 덩실 떠 있을지 그때여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심만큼 대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지 임당수의 당도허니 심소저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저의 넋을 위로 하는 뒤 호가! 두리둥둥

물을 물에 풀고 눈물을 씻고 바라보니 무엇이 또 있난디 세상은 못 본 바라 도사공이 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치 한 소 옛날 진평이가 범하부를 잡으려고

0: 아닙니까?
1: 아, 그렇지.
0: 어?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이겨. 어이겨. 어이겨. 자, 가까이 가서 보니 향기 진동하고 색 체온이 거렸던 날. 배 건져 싣고 보니 크기가 술에 같고 향취가 진동 그날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 이 남은 재물 각기 졌을 만큼 나눌지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만 차지하였구나.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송천잡게 없어 황후 풍하신 후 나 빌란이었시고 왕비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한문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나빌란이오시고 세상의 기와 요초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 뜰에 가득히 심어두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 때 화초도

시준목동요지가행화월중단계무삼경팔가운데개수나무베개롱영산호외철쭉친다라난초파초오미자치자감가유자성유능나능은포도마주하름대

이때여 도선주는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단 소문을 듣고 임당수에 떴던 꽃을 어전에 진상하니 천자 보시며 세상에 없는 꽃이라. 선인을 입시하여 치하하시고 무릉대수를 봉하였구나. 그 꽃을 후궁 화계상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제 천자 모시고 반기호여 여지벽도 화를 동방사기 따온 지가 3000년이 못다 되니 벽도 하도 아니요 극락 세계 현악꽃이 따라져서 회상을 떠왔든지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제 이랴는 천자 심신이 황홀을 허이어 화계상을 거니는디 뜻밖의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있더라 천자 고이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여 예언여 여짜오되 남해 육궁 신여로서 심소절을 모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불의의 전환을 범하여 싸우니 황공무지하오이다 이놀불견 간곤없고 한선녀 서있거날 황제 반신반의하야 대강 연유를 탐문한 바 세상의 심효제라 궁녀를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조회 끝에 만조 백관에게 간밤 꽃본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 제신이었자오되 국무 없으심을 하느님이 아옵시고 배필을 인도하심이니 처녀불치면 반수기양이라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그날로 택일하여 놓으니 5월 5일 갑자시라 심왕후 입궁 후에 연연이 풍년이요 가가호호 태평이라 그때여 심황후는 부귀는 무쌍어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어 추억

0: 就心大蘑菇呢？
1: 啊，我是我。
0: 이때요황제내궁으로들어와황후를살피시니수심이띄었구나황제무르시되무슨근심이있나이까심황후여짜오되솔토지민이막비왕토라이세상에불쌍한계명이니라천지일월을못보니적포지안을한때라도풀어주심이신첩의평생원의로쏘이다황제칭찬하시고맹인잔치를여시는디각도가급으로행관하되대소인민간의맹인잔치에참여하게허되만일빠진맹인이있으면그고을수령은봉고파직거리라하고각처로전하였구나그때요신봉사는

0: 보라.
1: 아, 제
0: 연파 빨리 아. 행신병 가니 방초연년 환불기라.
1: 아, 제
0: 이렇다 비를 허여 세웠노니 오고 가는 행인을 또 쥐안이 슬퍼디 신봉사도.

0: 사실 다 피문압 배가 엎드러져 내리둥굴 치둥굴며 머리도 짚고 가슴 광광 두 마리를 굴러 남지 서지를 가르키는구나.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The altitude here is 4,000 meters. It's hard to breathe in the air. While the land is closer to the sky due to its elevation, it's a barren desert. Before they can survey their surroundings, they're given medical checkups. Because there is less oxygen to breathe, people need to be checked for any signs of altitude sickness. They're on their way to a destination. Water gushes out from the underground. The white foam comes out with it. It appears to be a salt flat on a high altitude desert. The blue tinted water seems to hold something rare. This is a lithium mining operation that provides raw materials for batteries. The artificial lake is fed by underground water and needs to be checked regularly, mostly because there is lithium in the water.
1: 저 나오는 물은 저희 지하 관정에서 뽑아올린 염수가 되겠고요. 한 개 관정당 하루에 24시간 동안 1,000입방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관정이 나오기 때문에 요 폰드에 하루에 5,000입방 정도가 지금 염수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이 여기서 끝까지 이제 4km입니다. 4km이고 폭은 300m 정도 돼서 한 개 스트링이 축구장으로 비교를 하면 40개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가 저기 4개 스트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축구장 160개 정도, 그 정도 면적을 좀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닷물 농도의 한 3, 4배 정도 고농축된 염수기 때문에 이 폰드에 이제 물이 나오게 되면 하루에 1mm씩 소금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폰드 바닥에는 뒤에 보시면 이제 하얗게 우리 한국의 염전처럼 소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2: 그럼 이거를 먹어도?
1: 여기 이제 모래바람 때문에 흙이 많아서 드시기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그럼 일반 소금이랑 이 소금, 여기 이 소금이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1: 소금 사이에 염수가 들어있다면, 예를 들면 이 폰드 같은 경우는 0.85 정도 되는, 0.85 리터, 그람 퍼 리터 정도에 되는 그 리튬이 들어있는 거죠.
0: So this artificial lake was made by pumping salt water deep underground. This salt lake has higher salinity levels than ocean water, and there's lithium in it. Using the sun to evaporate the water over 4 months, the lithium is slowly extracted. The water goes through several stages of extraction, using 7 reservoirs to mine the lithium. However, it's not ready to be used to make batteries yet. To remove impurities in the concentrated salt water that will only leave pure lithium, a chemical process is used. And it starts with converting lithium into lithium phosphate.
1: 지하에서 뽑아오는 염수에는 리튬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기타 등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에 마그네슘과 칼슘을 공장에서 제거하게 되어 있고요. 마그네슘과 칼슘이 제거된 염수에 인산을 집어넣어서 인산 리튬 만들게 되었습니다.
0: After removing impurities from the concentrated salt water to obtain lithium, it is then converted into lithium phosphate using chemicals. Before it can be used to make batteries, it still needs a few more necessary steps. The lithium phosphate obtained after being treated with chemicals undergoes a second chemical process to acquire lithium hydroxide, which is an even more pure state. Now it's a raw material suitable for making batteries. Lithium hydroxide is the key raw material that goes into lithium batteries. Due to increasing production of electric vehicles, interest in lithium has skyrocketed.
3: 특히 여기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칠레, 리튬이 많이 나는 나라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자분들 들어와서 염모나 뭐 광산 이런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쪽도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일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4: Et je préside Cyclope, qui est un institut de recherche sur les marchés mondiaux de matières premières et de commodités au sens large, c'est-à-dire non seulement la matière première, mais souvent aussi les produits de première transformation.
0: This professor is a specialist in commodity markets and also consults for the World Bank.
4: Dans la production de batteries. Et c'est une des raisons pour laquelle, lorsque on a commencé à voir le début du développement des véhicules électriques, donc le début de l'industrie des batteries, on a assisté à une flambée des prix du lithium, puisque c'était une utilisation nouvelle, et donc il n'y avait pas à l'époque les capacités de production suffisantes, qui est excédentaire, avec des prix qui, en 3 ans, ont perdu à peu près 80% de leur valeur, dans lequel on aura besoin de lithium. Bien, à ce moment-là, il est manifeste que l'on risque d'aller à un horizon d'une dizaine d'années sur un marché qui serait à ce moment-là déficitaire et donc avec d'assez fortes tensions sur les prix.
0: As Professor Shalmung predicted, the market price of lithium experienced wild swings, mostly due to market forces and the state of the global economy. Regardless of the high price of lithium, EV production is rapidly increasing, and that has spurred higher production of lithium batteries, which signals that a lot more lithium is needed. Will lithium be the goose that lays golden eggs? This researcher authored a book about the geopolitics of lithium, which delves into the lithium problem in South America.
5: La idea de fiebre del oro en relación al litio, yo entiendo que es exagerada y falta de realismo. Porque hace creer que en el litio está fundamentalmente la riqueza. Y en este caso la riqueza no está en el litio particularmente. La riqueza está en la capacidad tecnológica para realizar baterías y en la capacidad tecnológica para generar productos terminados como un auto eléctrico.
0: Now let's take a look at the key technology used to make batteries.
6: 어렸을 때는 과학이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요. 뭔가 손에 잡히는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화학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고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화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화학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친구들, 많은 교수님들이 재생에너지나 이런 환경 문제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었고 그 이후로는 재생에너지 쪽을 연구를 꼭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수소 일렉트롤라이저 아니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전환할 수 있는

0: 촉매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chemical industry makes up a large portion of Korea's economy. At the forefront of his field, Professor Jong-woo Lim is a chemist who is carrying out advanced research on lithium batteries.
2: 이 방은요, 지금 그 수분을 극도로 낮춘 방입니다. 배터리 자체를 만들 때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터리 내부에 정말로 많은 이제 부반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요, 그 리튬 배터리의 입자가 있어요. 거기 안에 리튬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실시간으로 그대로 우리가 시각화해서 이거를 비디오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1: Lithium is used as a cathode material for the battery. This material has brought innovation to energy storage. But how does the battery work?
0: 배터리는 이제 기본 4대 소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 그리고 이제 전해질로 되어 있는데요. 양극에는 수많은 양극재라고 말하는 그런 전이금속 산화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 입자들이 엄청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음극에도 마찬가지로 흑연이라고 말하는 음극재가 입자들로 어마어마하게 깔려져 있어요. 걔네들을 딱 깔아놓은 전극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고 그 사이에 얘네들이 절대로 물리적으로 만나면 안 되니까 분리막이라는 것으로 막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리튬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리튬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액체 전해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리튬은 높은 에너지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흑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양극에 있는 들어와서 안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발적인 반응이 되겠고요. 그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가 도선을 통해서 바로 전류로 흘러서 우리의 전기차와 뭐 핸드폰, 뭐 드론 등을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1: Although lithium-ion batteries are very efficient, they also come with fire hazards that has caused concern.
0: 지금 이런 많은 시민들께서 포비아를 느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열이 나더라도 정말로 많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불로써 전파되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공학자들께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더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 The biggest challenge to chemists today is developing a clean and safe energy source for sustainable growth. A bicycle is an excellent mode of transportation and fun to ride. This simple tool benefits the planet's environment. Since it's human-powered, there is no fuel cost. One of the longest pursuits of civilization is the search for cheap and clean energy. Not too long ago, locomotives were burning coal to move trains across railroads. The fuel source was coal. Then oil began replacing coal. This ushered in the automobile era that could transport 4 passengers, but it cost much more than a train fare. Oil prices rose as automobiles took over the roads, and global events have a big impact on the price of oil. Over time, fossil fuels like oil were blamed for causing global warming. That is when we collectively began searching for an energy source that would keep our planet safe. Scientists are turning their attention to space in the pursuit of clean energy.
3: 드디어 1.8m 망원경이 있는 돔까지 왔습니다.
4: 아, 이게 그 4층짜리 건물인가요?
3: 자, 1.8m 망원경.

0: 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erge.
1: Approximately 75% of the universe is made of hydrogen. Our own sun is mostly a burning ball of hydrogen.
0: 우주 초기에는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헬륨이 일정 부분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되었는데 주로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것들이 주가 되는 원소가 됩니다.
1: While hydrogen is the most abundant element in the universe, it is rare to find hydrogen in its pure state on Earth. Not only because hydrogen is a very light element, but because it readily reacts with other elements. Before hydrogen even comes in contact with Earth, it will be pulled towards other stars or planets. On Earth, hydrogen combines with oxygen to turn into water. When pure hydrogen molecules do appear, they escape into space. Recently, pure hydrogen is being used as an energy source. This hydrogen-powered bus is one example. As global warming reaches a critical point, people are taking clean energy and sustainability seriously. Hence, even the industrial sector is looking at hydrogen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2: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2: 지금 뭐 충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3: 네, 현재 수소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2: 아,
3: 네.
4: 그럼 지금 여기 그 관이 여기 통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3: 아, 수소 그 탱크는
2: 네.
3: 이 그 버스 경우에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2: 아, 저 위에 달려 있구나.
3: 네. 네. 위에 탱크가 5개 들어 있습니다.
2: 5개. 그러면 네. 하면 총 양은 얼마나 충전이 되나요?
3: 아, 6.3kg짜리 5개 들어 있어서 총 33kg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2: 네. 네.
1: Although hydrogen fuel is not widely available, its potential to combat global warming, which is caused by carbon dioxide emissions, is high as its only byproduct is water. Unlike a gas station, this hydrogen charging station holds a hydrogen storage tank. How is this hydrogen, which is abundant in space but rare on Earth, produced? I visited a hydrogen production plant. This facility produces and stores hydrogen for charging stations.
2: 네.
5: 여기는 간략하게 네. 생산된 수소가 아. 모여드는 큰 배셀입니다.
2: 네. 물을 분해해서 전기를 증류를 해서 예, 넘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1: Pure hydrogen is produced here through electrolysis that splits water. The chemical formula of water is H2O. This means it is made of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Then an electrical current is used to split the water molecule into hydrogen and oxygen. This will produce pure hydrogen. Because hydrogen fuel can, in effect,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it is labeled green hydrogen. But making this green hydrogen requires energy, or to be more exact, electricity. The electricity is obtained from wind farms. Wind turbines that harness the power of the wind.
6: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 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A technician will inspect this wind turbine. He climbs the stairs to reach a height of 100 meters. He now has access to the wind turbine's control room.
6: 이 파트가 발전기입니다. 제너레이터라는 발전기. 반대로 생각하시면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모터는 이제 전기를 받아서 회전 에너지를 내는 거고 이거는 회전 에너지를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4.3메가와트의 기종인데 4.3메가와트 하루 풀 출력을

0: 행사한다고 하면 1메가와트당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이게 다 1,000만 원?
0: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 This single turbine generates a daily revenue of $26,700, but it needs a particular element to work. Not only is this element hard to mine, but it's also difficult to refine. It's a rare earth element. This is the same generator that we saw on the turbine. Inside this machine, there are powerful magnets made from rare earth minerals.
3: 히토르 자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주 재료는 네오디늄, 그 다음에 등소, 그 다음에 디스프로슘, 그 다음에 철,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 중에 가장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자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 By using neodymium, it's possible to make powerful and lightweight magnets.
3: 이쪽에서 봤을 때 11자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이 모듈 자체가 우리가 뭐 코어 모듈, 자석 모듈이라고 하는데 요게 전체 이 발전기 한 대에 120개가 있고 요 모듈 하나당 자석은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2: Not only are rare earth elements key materials in the energy sector, but they are also in high demand in the tech sector.
4: 히토르 중에 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네오디늄일까요?
3: 네, 제일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네오디늄이고요.
4: 우리나라에서 보통 생산이 되나요?
3: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세계 시장에 그 판매되고 있는 건 9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2: To extract hydrogen through electrolysis, electricity is required, and that was supplied by a wind turbine. But the generator inside it needs a rare earth element. To generate clean energy in its truest form, it takes a multitude of processes. Is there a way to obtain such energy more efficiently and with fewer steps?
5: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0: Five.
1: Game.
0: Action.
1: Action.
2: Action.
3: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4: 맛봐도 돼요?
3: 네.
1: 와우. 오.
4: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1: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3: 예스. Perfect.

원래 조소 전공이었고 4학년쯤에 자퇴하고 이제 예종에 온 케이스인데요. 04년도로 다시 입학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 생각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작업에 늘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도 되게 좋아했었고 소설, 뭐 만화책 뭐 다 좋아하는 편이어서 우연찮게 이제 무대 미술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됐고 되게 호기심 반으로 제대하자마자 시험을 봤는데 덜컥 붙어가지고 사실 공연을 한 편도 안 보고 연극원에 들어온 그래서 면접 때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뭔 생각으로 왔냐 뭔지도 모르는데 왜 왔어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아 이제 알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정보가 많지는 않았는데 찾아본 정보 안에서는 아 이게 무대 미술을 하면 되게 큰 영역 포괄적인 작업의 크기들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디렉터 감각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연극원에 들어왔을 때는 아 이제 많은 섹션들이 있잖아요. 연극원 안에도 그 분할이 되어 있고 다들 전문적으로 그 영역들을 이제 책임지는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약간 그 제약이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당황했던 것 같고 미술을 했던 그 고집이 강했던 시기가 좀 있었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학교 들어와서 제가 극작가 형님이랑 술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왜 내가 니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필요한 거 내가 받아서 창문 뚫어달라면 창문 뚫어지고 여기서 나와야 되면 문 뚫어지고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나한테 선택권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막 한참 술 먹고 싸우다가 그 형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술 취한 저한테 성봉아 너는 미술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니 아니면 연극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연극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는 채 저한테도 그렇게 그 당시 뭐 깊은 지식까지 있지도 않았겠지만 미술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이 고집을 피고 뭐 약간 제 스스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연극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려고 하고 이런 책들 뭐 비평하는 것들도 좀 읽어보고 적어도 이걸 아는 채 미술을 얘기를 해야 이게 그게 들어가서 그 기능을 하고 미장센이라는 표현까지 가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책임감 있게 연극을 했던 것 같아요. 무대 디자인이라고 하면 좀 더 큰 그 포괄적인 느낌이고요. 그 뭐 방송 쪽에 무대들도 있고 스토리텔링이랑 관련 없는 쇼잉 무대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공연에 관련돼서는 무대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시노그래피란 말이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작도 스토리텔링이고 연출도 자기 공연 안에서의 어떤 맥락들을 이어가는 역할이듯이 무대라는 말도 사실 세트 미술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이 텍스트와 이 어떤 배우들과 함께 어떻게 이 시각적인 언어들 또한 이 작품에서의 다른 어떤 언어화와 전달의 체계들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이어가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시노그래피라고도 말을 하고 다르게는 시각적 극작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연에 대한 깊이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무대 디자인보다는 시노그래피 즉 시각적 극작법을 만드는 시각적인 연계들을 좀 크게 생각하는 그리고 세트라는 개념으로 국한되지 않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되게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 거대한 세트 전환과 장비와 돈을 써야 되는데 연극 무대 위에서 배우는 뒤로 돌아 한번 해도 바뀌거든요. 조명의 컨디션이 바뀌고 앰비언스가 바뀌고 그냥 다른 시선으로 줘도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개인적으로는 또 아름답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 이제 자유로워지거든요. 이 함정적인 공간이지만 이 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근데 재현적인 어떤 세트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약속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고 여기 앉아야 되고 저기가 화장실이고 저기가 현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약속된 동선을 지켜야 되는 규칙이 생기죠. 근데 집만 나오면 다행인데 다른 공간을 훅 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얘들이 방해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좋지만 어떤 거는 또 안 좋아지는 약속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연극의 본질이라고 한 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좀 걷어내고 자율성을 더 주기 위한 공간들이 제시가 된다면 저는 약간 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적 감수성들이, 시적 태도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작업적인 태도로는 장소 표현보다는 배우에 더 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극단 돌파구 작품이었고 날아가버린 새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을 텍스트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허름한 자취방이죠. 아버지랑 아들이 사는 아들은 뭐 속된 말로 약간 불량 학생 같은 근데 속은 그렇지 않지만 어머님의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어떤 시간을 겪고 있는 아버지도 되게 백수고 해서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또 그런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 주로 나오는 방이 잘 살지 못하는 아버지와 공유할 수밖에 없는 작은 단칸방이죠. 사실 희곡 안에 이미 그 장소의 특색이 나오잖아요. 잘 못 살고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지 않지만 한정된 구역에 살기 때문에 좁지만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되게 멀 테고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지만 물리적으로는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는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텍스트를 이해를 할 때 여기가 못 사는 방 이런 거는 지워요. 그러니까 제가 못 사는 어떤 위장세를 만들어서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걷어내면 필요해 남는 게 아, 아버지랑 얘가 둘이 있어. 좁아. 보기 싫어. 하지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멀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공간으로 크게 이제 지워내면 아, 멀었으면 좋겠다가 생길 수도 있죠. 단칸방이라는 이미지는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아버지와 이 아들을 물리적으로 멀리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 안 나오잖아요. 단칸방을 버리면 멀리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좁고 긴 공간을 만들었었어요. 되게 좁게 복도처럼 이어진 공간을 만든 거죠. 이 인물 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것들은 두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이제 교차를 하게 되면 1m밖에 안 되는 공간이니까 어깨가 쓰일 수밖에 없고 쭉 멀어지면 20m 끝에서 서로 있을 수 있는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거리가 생기니까 메아리가 생길 수도 있고 일반적인 공간 안에서는 이제 그런 연기가 안 나오겠죠. 뭔가 다른 형식을 입다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의 연극이 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숙제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롤 핀터가 대표적인 부조리 작가고 배우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어떤 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읽으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아무래도 미술을 하다 보니까 미술적 지식이랑 좀 겹쳐서 보게 되는데 핀터의 대사는 예를 들어 예전에 미술을 할 때 풍경화를 그리든 인물화를 그리든 정물화를 그리든 색이든 빛이든 이런 어떤 요소들을 어떤 재현적 태도로 쓰잖아요. 풍경을 그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지만 점점 발전하면서 색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고 감정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개념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핀터의 글도 아 목적이 있는 대사들이구나. 이게 정보 전달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스토리를 아주 유려하게 기승전결을 만들기 위한 어떤 쌓임으로 대사들의 분포가 된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만들고 인물들끼리의 전략적인 사운드를 키워가기 위한 태도들로 이제 대사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조리극이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그런 지점에서 아 언어라는 체계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우리는 대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로 많이 알고 있지만 전략적인 태도로 또 뭐 양식적인 방식으로 인물의 관계들을 어떻게 비약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설계 그 뭐랄까 무기로서도 쓰여지는 것을 보고는 아 그런 걸 기반으로 또 나도 시각적인 어떤 정보들을 그렇게 배열해 가면 어떤 것들이 벌어지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언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쉽지는 않았죠. 저도 잘 모르는데 배우들하고 같이 하려니까 뭐 어떻게 하지? 서로 이렇게 테이블에서 같이 고민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학년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뭐 1학년 같은 경우,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 같은 방식의 오해를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미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와서 그림을 안 그려요.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또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툴이죠. 그런 지점에서 좀 정확한 무대미술과가 가는 방향 또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1학년 때는 공연이라는 매체나 이렇게 다른 지점들에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설득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 느끼세요 라고 하면서 관객을 부르는 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이한 표현들을 하더라도 합의가 되고 그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재미있는 언어들이 생기지만,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되게 과격하게 뭔가를 제공해버리면 그건 니네 이해하든 안 하든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로덕션 굉장히 험해지고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다시 안 해. 뭐 이런 케이스로 가게 되는 거니까. 많다 많고 적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때문에 주장을 하려면 정확하게 논리적인 설득을 해라. 그리고 이제 가는 편이죠. 수업을 할 때는. 4학년은 아무래도 그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장면만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업이다 보니까 스케치를 하고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치고 미니어처까지 하게 되는데, 공연은 2시간짜리고 3시간짜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면들이 다 다를 테고 그 장면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편. 그러니까 전체를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한 장면만 되는 무대가 무슨 무대냐. 이 작품을 디자인하고 할 때 전체 시간을 네가 책임지라고 했는지를 보는 편이 강해요.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작업적으로 자꾸 몰아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졸업하고 지금까지 정말 1년에 거의 20편 이상씩 해왔으니까 16년, 17년 그렇게 하면 작품이 몇 개, 300개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이제는 저도 이제 그렇게 몰아치고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내년부터라도 나를 좀 소중하게 아껴주면서도 이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친구들한테도 자기를 소중히 하면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저희 같은 세대는 그냥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관리를 하는 방법을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뭐 긴 계획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도 너무 기성세대화 되지 않고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거창한 목표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잘 조절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0: 표현이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브리가트. 네.
0: 이게 규격화된 제품들을 어디에 어떻게 선택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변형 가능성이 생기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형태가 마구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사용 설명서 대로 그냥 똑같이 하면 같은 제품에 또 무한한 재생산이 되는 거고.
1: 저는 한 번도 설명서를 한 적이 없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그게 어려워서 제 마음대로 갖다 붙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 와, 역시 영재야.

0: 건데요?
1: 그러게요.
0: 그거는 되게 크잖아요, 원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1: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180cm가 넘는 거대한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의 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문을 몇 번 열어본 적은 있던 것 같아요.
1: 오기스트 로댕의 지옥의 문은요, 원래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거든요.
0: 아, 네.
1: 지옥으로 가는 막 고뇌와 고통, 번뇌, 아비규환적인 모습, 그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묘사가 됐거든요.
0: 네.
1: 거기에 이제 일부예요. 근데 요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고뇌하는 모습, 그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0: 아. 네. 거기서 봤던 생각하는 사람이 더 묵직하게 다가올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친근한 소재잖아요.
1: 네.
0: 어떤 그런 소재가 주는, 네, 그런 예술품들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 되게 다르겠네요?
1: 많이 다르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명확성이 소재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0: 아, 이 작품이, 네,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소재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주는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대성 씨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쏙쏙 스펀지처럼 스며드네요.
0: 2회차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저는 아마 뭐 작품을 만들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1: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저는 조각가 김성복이고요. 성신여대 조속과에서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뭔가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가 아까 오면서 우리 교수님의 작품을 보고 왔거든요.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하신 거는 처음엔 몇 살 때부터 그걸 하셨는지?
0: 뭐 몇 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학교 교수하면서 네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화, 신화, 전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발굴하고 작품으로 네. 의미 부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 땅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하지만 그 과거를 네.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 재해석이 필요하다.
2: 현대적으로.

0: 네, 네. 네.
1: 그러한 면에서 전래동화를 재색해서 우리 시대의식이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방망이형 보통 이렇게 하나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줄기가 뻗쳐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방금 얘기하였듯이 재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방망이가 자라나면 좋겠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도깨비 방망이를 상상했습니다.
2: 방망이 하나로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여러 갈래로 뻗어서 많은 도깨비 방망이를 기원하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잘 봐줬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수저란 말이 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0: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작가님은 무슨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2: 저는 그냥 평범한 스텐? 스텐 수저.
1: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그 현실이 어둡고 그거에도 꿈을 꾸면은 항상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데뷔도 호크니도 그러잖아요. 예술은 아름답고 기뻐야 된다. 그것처럼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그냥 웃음 짓게 되고 기쁘게 되고 꿈이라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2: 너무 해석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렇습니까?
2: 네.
1: 교수님께서 만드신 캐릭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2: 저도 제가 만든 캐릭터 중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실은 항상 계획 단계에서 와 나는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0: 네, 그런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다들 하나군요 그런 생각을.
1: 왜 저는 안 해요? 저 맨날 자괴감에 빠져요.
0: 그래서 안 하세요?
2: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그 저만이 알고 있는 그 부족함이 알기 때문에 항상 저를 대표하는 작품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작가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아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끼는 게
0: 이거는 안 팔 거다.
2: 네. 실은 저는 다 아끼기 때문에
0: 다 아낀다 안 됩니다. 하나만
1: 다 아끼는데 다 파셨어.
0: 이거 하나는 내가 이거는 정말 아낀다.
2: 그 대학생 때 만든 작품인데요.
0: 네네네.
2: 박애라는 석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작품을 제일 아끼는 편입니다.
1: 돌 깎는 거 쉽지 않죠.
2: 네.
0: 아, 그 돌을 직접 깎으시면서 이렇게.
2: 네.
0: 그런 작품을 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소재를 쓴다든가 어떤 재료를 쓴다든가 그런 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2: 재료맛, 물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돌로 표현하면은 그 돌 안에서의 그 시간에 축적된 시간을 전 느낄 수 있고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표현할 경우엔 그 도시적이고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데는 또 금속성이 더 적합한 것 같기도 해서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0: 가장 좋아하는 재료는 어떤 재료인가요?
2: 돌입니다. 돌. 돌은 그 다른 재료에 비해서 제일 정직하고 시간을 많이 필요한 거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게 돼요, 돌이. 그렇기 때문에 돌이란 재료가 가장 저에게 잘 맞는 거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그럼 나무는 다르시잖아요.
2: 아, 나무도 좋은 재료인데 네. 가끔 그 나무가 살아 있을 때를 생각한다면은 그 좀 안타까운 게 있고
1: 네. 아파하는 것 같은 네. 네.
0: 재료에게도 어떤 그런 감정을 유입하시고
1: 작가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말씀만으로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작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심성도 같이 이렇게 좀 느껴져요. 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아니면 꿈을 꾸고 사는구나. 그게 또 예술의 매력 아닐까요? 말로 안 해도 이미지만으로 그 감정이 전달되는 거.
0: 두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 학생인 것 같거든요. 학생이 이제 수강하는 것처럼. 듣고 있는 그런 약간 강의료를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1: 저 주세요. 작가님의 향후 작업 계획은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2: 다음에 작업을 한다 하면은 인류가 수많은 동물들을 열정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열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작품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한 꾸짖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뭔가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조각 작품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2: 그런 것 같아요. 조각이라는 것이 잘 만들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작가의 철학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 조형적 표현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믹스하고 그것을 표현하는가가 중요한데 아직 저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우리 또 교수님 작품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까요?
2: 그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도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걱정으로부터 도망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라는 제목도 있는데 그 걱정,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는 없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이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딜 걸어가다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듯이 미술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작품 안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속초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까 지금 약간 입이 좀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빨리 오라고 불러가지고 바깥 좀 못 올 것 같더라고요.
2: 네, 맞죠. 이렇게 훈훈한 자리인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때부터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을 어렸을 때 떠났기 때문에 군사 정권 시대에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그런 걸 알고 싶었어요. 제가 제 혀를 expelled tongue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expelled tongue으로 가지고 번역을 하고 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지만은 저는 그 똑같은 혀로 번역을 하고 제 글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 번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시를 쓴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번역만 하고 싶었고 번역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저의 글도 그냥 저절로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나 시를 골라가지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 시를, 이 시집을 번역을 하라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작품이 좋은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먼저 연구를 해가지고 번역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 있는 그 독자들 누가 그 시집을 읽을 건지 그 오디언스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걸. 그리고 미국 내에서 어떤 시가 나오는지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시 그 시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번역을 시작하고 끝을 낼 수 있어요. 이제 독자들이 선생님 번역 시를 읽고 나서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요. 편지도 보내고 그냥 만나서 다가와서 그 김혜선 선생님 시 때문에 창작하는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Anxiety of Words' 제퍼 프레스가 출판을 한 시집이에요, 선집이에요. 2006년에 출판이 되었었거든요. 그때 김혜선 선생님이 시애틀에 오셨어요. 매년마다 하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같이 낭독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시 낭독을 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제가 지금 끝난 번역 시집이요. 김혜선 선생님 시집 날개 환상통. 이해하기도 어렵고 언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번역하는 할 때 김혜선 선생님한테 질문은 많이 보냈어요. 왜냐면은 그 시의 주제, 뭐 subject 그리고 누가 말을 하는지 시를 읽을 때 그게 너무나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이 저한테 답을 해주시면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Sorrow Toothpaste Mirror Cream 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제가 번역한 거. 그 안에서 I'm okay, I'm pig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에서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돼지들이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음을 경험을 하고 아주 불쌍하게 억울하게 죽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은 한국 현대 역사 중에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던 경험을 쓰신 그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시라고 생각하고 사람 대신 인간 대신 돼지 몸
돼지 목소리를 내시면서 쓰신 시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블룸 pig. A horde of healthy pigs let young strong men get thrown into the pit. They cry in the grave. They cry standing on two legs, not four. They cry with dirt over their heads. It's not that I can't stand the pain, it's the shame. Inside the grave, stomachs filled with broth, broth and gas. Stomachs burst inside the grave. They boil up like a crummy stew. Blood flows out the grave. On a rainy night, fishy smelling pig goes flash, flash. Busted intestine tunnel, their way up from the grave and soar above the mound. A resurrection. Intestine is alive, like a snake. Bloom pig, fly pig. Boars come and tear into the pigs. A flock of eagles comes and tears into the pigs. Night of internal organs raining down from the sky. Night of flashing decapitated pigs. Fearful night, unable to discard pig, even if I die and die again. Night filled with pig squeals from all over. Night of screams, I'm pig, pig. Night when pigs bloom dangling, dangling from the pig tree.

김하선 선생님이 창작하는 언어는 비스러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언어예요. 그 언어에서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쥐들도 나오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버려진 그 동물들, 버려진 목소리, 그런 목소리들을 제가 또 받아서 영어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서는 그 여잔지 남잔지 he, she, pronoun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국어는 subject 없이도 쓸 수 있고 pronouns도 별로 쓰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한테 이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가 누구예요?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시에 나오는 리듬, 톤, 목소리, 그런 거를 다시 영어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뜻만 아니라. 물론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그 문법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문법도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뜻보다 그런 감각, 경험, 그 언어를 다시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독자들이 선생님 시로 읽을 때 창의롭게 경험할 수 있게 시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1: 1,500억이라는 골드바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다면 정말 안 갖고 싶으실까요?
2: Welcome to Goldland, a Disney Plus original series K-Story brings you today. The story is about a struggle to steal over $100 million worth of gold from smugglers. Kim Sung-hoon, who directed the movie Confidential Assignments and the series Chief Detective 1958, also directed this crime thriller series.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Park Bo-young, Kim Sung-chul, Lee Han-woo, Kim Hee-won, Moon Jung-hee, and Lee Kwang-soo, who each strive to get their hands on the gold.
3: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관 말이야.
4: 근데 그 관 속에 든 물건이 뭐예요?
0: 그거 마약 아니라고.
3: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0: 어차피 누구의 것도 아니면 왜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건데?
2: Let's get into the series, Goldland. Customs officer Hee-ju is at the inspection station as usual, but she's radiating nervous energy.
3: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밤 말이야. 네가 보안 검색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2: A few days ago.
3: 뭐가 나오면 네가 알아서 잘.
1: 뭐가 있는데?
3: 혹시라도 뭐가 나오면 말이야.
0: 그러니까 그게 뭔데?
3: 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줘.
2: Her boyfriend Do-kyung had called her to ask for a favor. Just when she wondered what was in the casket.
5: 이번 벨트 뭐야?
6: 관 외부에 금속 재질 장신구예요.
5: 혜주 씨, 통과시켜.
2: What situation had Airlines co-pilot Do-kyung gotten himself into?
7: 오랜만에 기장님. 요즘 골드랜드 좀 뜸하시는데 아주 그냥 큰일을 벌이고 계셨고.
2: Mounting gambling debts had turned into involvement with loan sharks.
3: 우측 램프 보이지? 거기서 이번에 빠져.
7: 시장 왜 이래요?
2: And now he was stealing the van from the very same loan shark.
8: 예, 기장님. 잘 도착하셨어요.
3: 이 관 운송해주고 변제받기로 한 돈이요.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서요. 저 현금으로 10억만 주세요.
2: He strikes a new deal with the head of the crime ring, Director Park.
3: 운반비로 10%면 나쁘지 않은 거래잖아요. 그쵸?
9: 예, 그렇게 하시죠.
2: With his life on the line, Do-kyung calls Hee-ju again.
3: 지금 내가 누굴 좀 만나러 갈 거야. 돈을 좀 받아야 되거든? 10억. 내 금방 다녀올 테니까 12시가 지나서 나한테 전화 오지 않으면 이차 몰고 여기서 도망쳐.
5: 아, 누구 만나는데? 저건 또 도대체 뭐고?
3: 다 끝나고 말해줄게.
2: As she tries to hold on to a shaky promise, a horrific incident unfolds right before her eyes.
8: 저 위에 올라가서 샅샅이 뒤져봐.
2: Then she gets a call.
3: 도망가, 혜주야.
2: Just then, Ugi locates the van and attacks. Hee-ju runs for her life. Heading to her hometown, she hides the van in a deserted, abandoned coal mine. At last, she looks to see what is inside the casket. Whoa! She can barely lift one gold bar. Meanwhile, luckily, Do-kyung makes it to the hospital alive. Hee-ju rushes to see him. But Director Park had gotten to him first. After some difficulty, Hee-ju manages to meet Do-kyung.
0: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제가 그렇게 무겁진 않을 거야.
3: 경찰이 문제가 아니야, 희주야. 그 사람들 마약이 어디 있는지 내가 경찰에 불면 그 사람들
0: 마약 아니야.
3: 그럼 뭔데?
0: 그게
3: 난 경찰에 자수할 거야. 어차피 금괴가 발견되지 않으면 기껏 해야 1년이야. 그 전까진 금괴를 네가 잘 지켜야 돼, 희주야. 내가 나가기 전까지.
10: Thus, Hichu ends up sinking deeper into the mire. She tries to figure out what to do about her immediate expenses. Just then, Oogie happens to find her in front of a jewelry store where gold can be sold. In fact, the two of them had grown up together in the same area. So Oogie had recognized Hiju's face during the chase. Oogie locates Hiju's hideout.
5: 누구야?
7: 깜짝이야.
3: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10: And uncovers what's in the casket. Oogie's desires begin to boil over.
3: 누나, 마약이든 금기든 똑같아 우리한테. 중요한 것보다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냥 동네 금방에 내다 팔겠다고? 누나 혼자 못해.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방법이 다 있다니까.
10: In the end, Hiju agrees to work with Oogie to recast the gold into units they can sell. Meanwhile, Director Park is closing in on them.
4: 바로 여기 정사. 정산 외부로 나간 CCTV에는 흔적이 없고 그리고 이틀 뒤에 그 폐창고에 빈 차량만 그냥 딱 갖다 놓은 거야.
11: 빨리 찾아내.
4: 내 생각에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내가 또 하나 딱 알았지.
11: 뭐예요?
4: 박 기자는 그 관 안에 뭐가 들어있지?
10: The madness intensifies at the discovery. It's gold. A survival game of raw greed where growing desire clash. Grab your hands fighting it out. It is the series Goldland.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It's about greed in the face of temptation, revealing humanity at its basis.
12: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 마음은 절대 하나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 작아졌다 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컸던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욕망이 점점 이겨나가는 모습을 이제 그린 이야기인데요.
13: 대본 자체가 그 해에 본 대본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최고로 재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10: Actress Park Bo-young stepped away from her lovely image for the series.
14: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도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로 두고 보면 돌려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에는 다른 감정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10: To portray the character who runs away with the gold and gradually turns dark, an outward transformation was also necessary.
14: 희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행복하게 자란 친구는 아니어서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얼굴이 좀 말랐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감량을 좀 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0: 거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많이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1: Actor Kim Sung-chul played Ugi, a character whose true intentions, whether he is an enemy or an ally, are unknown. He showed great chemistry with Park Bo-young.
2: 제가 극 중에서 이제 누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누나랑 이제 대사 맞추거나 평소에도 제가 누나를
0: 전 살면서 이렇게 누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1: 도경, who draws Hee-joo into the chase, is a character who wavers between love and desire.
2: 욕망에 솔직한 그런 캐릭터들인데 도경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맞추면서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 Suspense, created by Twisted Inner Desires. It is the series Goldland. K-Story spotlights this character from Goldland. The crime ring leader who's chasing the missing gold. Director Park, who is both greedy and wicked. Actor Lee Kwang-soo threw aside his friendly image to take on the role of this psychopathic villain who drives up the tension.
3: 나 봐요.
4: 오줌 지리겠네.
2: 박이사가 찾아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도경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 광수 씨가 굉장히 무섭게 연기를 해줘서 리얼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1: He used makeup and props to make the character visually convincing.
5: 박이사의 험난한 삶을 얼굴 흉터라든지 금에 대한 집착을 금이라든지 악세사리 등을 사실 뭐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1: Experience the fun of following the storyline of the mad pursuer, Director Park. A thriller about desire and survival, it is the series Goldland.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g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너무 멋있어요.
1: 저요?
0: 아니요, 광화문이요.
1: 이제 들어가요.
2: 잠깐만요,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1: 네?
3: 와이어스의 브이로그. 여기는 광화문이에요. 안녕. 승준 씨도 인사해요.
1: 안녕.
0: 예. 광화문을 지나가요. 광화문이 크고 멋있어요.
1: 걸으면서 위를 봐요.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궁궐이에요. 어? 뭐예요?
0: 승준 씨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1: 브이로그는요?
0: 승준 씨 설명을 듣고 싶어요.
1: 네. 경복궁은 세종대왕이 사랑한 궁궐이에요.
0: 세종대왕 경복궁?
1: 배고파요?
0: 네, 배고파요.
1: 그럼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 먹을까요?
0: 그래요. 경복궁 구경한 후에 저녁 먹어요.
4: 광화문 and 경복궁 palace are stunning. 광화문 is the south gate of 경복궁 palace while also serving as its main entrance. 경복궁 palace included political facilities for the king and court officials, living quarters for the royal family, and leisure areas for relaxation. At 경복궁 palace, you'll experience the refinement and dignity of Korean royal culture. Today, Wyatt was shooting his vlog as he passed through Gwanghwamun. To express that you're doing two things at once, you can say 면서 or 우면서. For example, if you're walking through Gwanghwamun and looking up like Seungjun was, you can say 걸으면서 위를 봐요. Or if you're studying while listening to music, you can say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And if you're eating while watching a drama, it's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To go a step further, to talk about one action that will take place after another, you use 고 나서 은 후에. For example, if you are having dinner after going to 경복궁 palace, you can say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을 먹어요. Or 경복궁을 구경한 후에 저녁을 먹어요. How about another example? To say you exercise after eating, you can use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해요. Or 밥을 먹은 후에 운동을 해요. Let's hear the correct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걸으면서 위를 봐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1: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을 먹어요. 경복궁을 구경한 후에 저녁을 먹어요.
0: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해요. 밥을 먹은 후에 운동을 해요.

0: 우리 내일 어디 가요?
1: 우리 삼계탕 먹을까요?
0: 삼계탕이요?
1: 네. 삼계탕은 어린 닭에 한약재와 찹쌀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끓인 음식이에요.
0: 지금 더워요. 더운데 삼계탕을 먹어요?
1: 네. 한국에서는 여름에 삼계탕을 먹어요.
2: 와,
3: 맛있어요?
2: 아, 네, 땀나요.
3: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하죠?
2: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더운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시원하다고 말해요.
2: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해요.
3: 오, 와이엇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
2: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3: 네. 여름에 더운데 삼계탕을 먹고 겨울엔 추운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2: 겨울엔 아이스. 그건 또 왜요?
3: 그러게요. 왜일까요? 우선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알아볼까요?
2: 좋아요. 가요.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한 향이 있어요.
0: 은한 향이 네.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이에요.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같이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네,
3: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아, 네, 종이, 말씀하시면 아, 됩니다.
0: 감사합니다.